0: 이거는 특히 외국분들이 선물로
1: 네.
0: 쓰시기 너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이거 하나 딱 선물해 보시면 한국 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네요. 이야, 우리 전통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신데요.
1: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전통 저희 50년 이상 된 장인과
0: 네.
1: 젊은 사람과 콜라보를 해서 새롭게 뭐
0: 누구나
1: 누구나 쓸
0: 좋아할
1: 수
0: 수
1: 있는
0: 있는.
1: 거
0: 네.
1: 해서 만들어야지 전통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0: 맞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나전칠기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 바로 김길수 명인의 아들 김상철인데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 그냥 하나 만들어도 조금
0: 가치가.
2: 가치가 높은 거. 좀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죠. 나중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0: 이 열정이라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명인이 되겠지요. 이제 손한 번만 화면을 이렇게 좀 보여주실래요? 평생 선생님 손은 이렇게 이 색깔일 것 같아요. 그죠?
1: 네,
0: 이게
1: 저는 뭐,
0: 나전칠기 그 몰감 때문에 그렇죠?
1: 네,
0: 와.
1: 각자 직업에 따라서 손이 녹음을 맨날 안 닦고 하는 것처럼,
0: 아니죠.
1: 이런 제가 칠도 많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막
0: 네.
1: 할 시간도 없고.
0: 제가 이제 정말 뭘 해도 손이 꽝이거든요. 그래서 할지 못는, 저 같은 문외한도 할수 있을까요?
1: 네, 할수 있습니다.
0: 아.
1: 네.
0: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문양을 붙이는 간단한 작업.
1: 네.
0: 당연히
1: 선생님,
0: 쉽지
1: 어떻게 이게, 아,
0: 않았습니다.
1: 엎어야 돼. 예. 색상이, 예, 뒤에 잘안 돼요. 이게, 보기와는 틀리거든요.
0: 막 찢어질 것 같고, 잘못했다가.
1: 네.
0: 그리고 얘가 좀더 내려가.
3: 문양을 붙이고 오칠까지 해보는데요. 제대로 된 걸까요?
1: 손에, 뭐, 금방 아까, 이게 좀 마르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0: 내가
1: 금방 하게
0: 급했어.
1: 돼.
0: 한번 이렇게 칠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마를까요?
1: 하루 정도는 가야 됩니다.
0: 하루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역시, 느림의 미학이에요.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은. 현대인한테 하루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편안하게 우리 남양주에서 나전칠기를 경험하시면서 보내는 하루는 꿀 같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넉넉한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3: 남양주의 숨은 보물, 나전칠기. 그 매력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0: 와, 이 강물 따라 오다 보니까요,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이렇게 자극하는데, 와보니까 딸기 농장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다 딸기예요?
2: 네.
3: 네, 딸기예요.
0: 두 분이서 이렇게 큰 딸기 농장을 하신다고요?
3: 큰 거 아니에요.
0: 이 큰 거 아니에요.
3: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0: 야.
4: 물 좋으면 땅이 깊고 땅 깊으면 농사 또한 잘 되는 법. 딸기 농장을 찾았습니다. 수경 재배로 키우는 딸기가 한창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기 수확 체험에 나섰는데요. 서서 따니까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0: 짜잔. 꿀이네요, 꿀. 진짜 맛있는 꿀. 근데 왜 남양주의 딸기가 맛있을까요? 특히
3: 남양주의 맛있는 이유는 네. 이 딸기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논산 네. 이쪽을 얘기했는데 네. 이 딸기가 맛있으려면은 익는 기간이 길어야 돼요.
0: 익는 기간이. 네.
3: 그러려면은 지금 날씨 온도가 낮아야죠.
0: 아.
3: 그래서 당이 하루하루 축적되는 기간이 길수록 맛있는 거죠.
0: 서서히 네. 익혀가는 그게.
3: 그래서 이제 수확량은 아랫지방이 많지만 네. 맛은 이 중부지방이 더 좋대요.

0: 거죠.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0: 딱 이거 어려워요.
1: 까다로워요?
0: 네.
1: 어떤 면이요?
0: 어떤 면이요? 이게 이제 병충해 가장 예민한데.
1: 취약하구나.
0: 네. 이쪽 지역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네. 농약을 못 써요.
1: 아.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고.
1: 아.
0: 특히나 이제 애기들이 뭐 그냥 여기서 따서 먹기 때문에
1: 네네.
0: 약을 치면 안 되니까.
1: 안 되니까. 네.
0: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병충해.
1: 아, 그렇구나. 네.
2: 딸기 좋아하죠? 그럼 우리 딸기가 어떻게 열리는지.
3: 초롱초롱한 눈방울들, 오늘의 체험객들인데요.
2: 맛있는 딸기를 먹으려면
3: 그야말로 귀여운 뿜뿜.
2: 농사 준비를 해야
3: 표정들이 더할 수 없이 진지하죠. 드디어 행동 개시하는 어린 체험객들.
4: 차례 도와줄지.
3: 일단 만져보는데요.
4: 가세요.
3: 그야말로 고사리 손의 수확. 냉큼 입에 넣어봅니다.
4: 안아주세요.
3: 한 입 베어 물고 자랑도 해보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되겠지요.
5: 우와, 엄청 큰 것 같다.
3: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아 30대부터 체험 농장을 운영해온 주재동 유인숙 부부. 여느 농사와 마찬가지로 남모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6: 어려운 점은요, 이제 이게 딸기는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리 예약제를 해요. 그래서 한 1월 이면은 거의 4월 달까지 예약이 꽉 차요. 그런데 이제 우리게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뭐 그늘이 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딸기가 아닐 거면 예약은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죠. 이제.
0: 이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거를 고르는 뭐 그 우리가 손가락이 다 틀리듯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윤기가 나는 바짝바짝 빛나는 이런 것들하고 꼭지가 꽃잎이 이제 그 꽃받침 뒤로 확 자빠진 이런 놈들이 가장 맛있으니까 따 먹는다 그러면은 그 돈 쪽으로다가 그러면 이 작은 거보다는 큰 놈 요게 맛있어요.
1: 네, 딸기를 있는 그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또 우리 남녀노소죠. 사실은 누구나 또 딸기가 이렇게 얹어있는 케이크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3: 이게 어설픈 제 칼질 솜씨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서 있는 젊은 분, 이 농장의 미래주인 아들 주형돈 씨입니다. 드디어 딸기 케이크의 마지막 순서, 크림을 듬뿍 넣고 골고루
7: 내가 만든
3: 나름 이쁘게 한다고 해봅니다.
7: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1: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키운 딸기가 네. 또 이렇게 아드님 손에서 딸기 케이크로 완성되는 거 보니까 대를 이어서 이 남양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딸기의 고장에 온 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7: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젊은 농부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족들 오셔서 이렇게 직접 케이크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행복 느끼려고. 예. 이 아름답고 맛있는 딸기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양주에 오셔서 멋진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드세요.
8: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부대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장성일면 용용수대 하동도 점점산

0: 봄기운 가득한 한강변. 특별한 존재를 만나는데요. 하염없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북이. 그런데 소원을 아주 잘 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진난만, 동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조각상들도 만났습니다.
1: 올라와, 어여, 어여 올라와.
0: 참 정겨웠습니다.
1: 이제 올라오고 있어. 진짜 동심은 너무 잘 표현했다.
0: 그리고 이곳. 깜짝 놀랄만한 곳이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기를 다 모아놓은 듯한 곳. 국내 최초의 서양악기 박물관입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1: 귀한 피아노가 엄청 많네요.
2: 네,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서양악기 박물관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 코너는 네. 건반악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코너입니다. 건반악기가 태어나는 연도, 그러니까 1450년경이니까 르네상스 시대 네. 이 악기가 네. 이 건반만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주됐던 그런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이거는 네. 피아노일까요? 기타일까요?
1: 피아노 아닌가요?
2: 예, 이거는 네. 잘 보세요.
1: 오! 기타 소리가 나네요.
2: 네.
1: 우와.
2: 네. 건반이 있는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아노란 악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네. 때,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을 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이 악기가 태어나서 연주가 됐던 그런 악기입니다.
1: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해가 불가할 텐데, 이렇게 네.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근데 이것도 너무 재미없어요.
1: 재미없어요?
2: 이걸 개량해서 만든 네. 악기가 저... 하프시코드인데, 네. 이 악기도, 어떻게, 이 악기도, 이렇게.
1: 오!
2: 음을, 아직도, 음을 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1: 네.
2: 개량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1: 네.
2: 이것도 역시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던 크리스토퍼리라는 사람이,
1: 네.
2: 그 이게 재미없어서 만든 악기가 바로 피아노인 거죠.
1: 아, 피아노가 처음부터 피아노가 아니었네요.
2: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피아노.
1: 피아노 소리 나는 거예요?
2: 그래요. 이게 원전 악기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1: 네.
2: 브루드사의 1808년. 그러니까 베토벤도 초기에는 전반부에는 이 피아노를 쳤던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만들어냈던 예를 들면은 월광 소나타라든가 네. 이런 음악을 현대 개량된 피아노로 치면은 다른 음악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로 연주해야만이 그 작곡가가 나타내고 싶은 음색, 느낌을 알 수 있는
1: 그대로 표현하겠죠.
2: 그렇죠. 그 피아노가 이 피아노입니다. 이런 음색을 지녔습니다.
0: 악기만 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주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음악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0: 아름다운 선율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 조화가 정말로 절묘했습니다.
1: 야, 이 강물이 흐를 때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는 이 공간이 정말 환상의 궁합입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봄에 어디 숨어있나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바로 직면하게 되네요.

0: 남양주 여행에서 꼭 만나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단아한 옛집 한 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가 태어난 곳이 이곳 남양주입니다. 다산 생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후 홍수로 유실됐는데요. 이 생가는 1986년 복원한 것입니다.
1: 자, 이곳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생가라고 하면 잠깐 살았다든지 이런 곳만을 생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 유적지의 생가는 날생과 살생을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그런 생가입니다.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여기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15세 때는 이 장소에서 부인인 풍산 홍 씨하고 결혼하신 그런 곳입니다.
0: 1783년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나선 다산 정약용. 정조 임금은 다산을 개혁 정치의 핵심 인물로 발탁했는데요. 젊은 관료와 개혁 군주의 만남이었습니다.
1: 신중하고 조심하게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여유당이라고 당호를 붙이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완결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해내니까 정조의 힘이 두터워졌어요.
0: 정약용 선생은 정조의 화성축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구안한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해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획기적인 기계였습니다. 이 장치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산은 500여 건의 저수를 남겼는데요. 수령이 지켜야 할 바를 제시한 목민심서, 수사와 형사재판에 대한 저술인 흠흠신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경세유표 등 그의 저술은 방대했습니다.
1: 정약용 선생님이 오늘날 뭐 25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평가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애민사상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기득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0: 정조 사후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자신의 학문을 집대성했습니다.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와 저술과 후학 양성에 힘쓴 다산 정약용. 1836년 7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산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 역시 그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한옥으로 지은 성당이 있는 곳, 마제성지입니다. 이곳은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의 생가인데요. 네 명의 정약용 형제들, 모두 학문과 사상으로 한 시대를 빛낸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1801년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신유박해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정약종. 그는 순교했고 정약용과 둘째 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 가문의 흔적과 이름 없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역사가 함께 남아있는 곳, 마제성지입니다. 기록했던 역사. 그에 맞섰던 이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0: 잠시 무거워졌던 발걸음을 추슬러 어느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1: 세상에.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1: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집이죠.
2: 어떻게 아셨어요?
1: 아니, 남양주에 오면은 네. 이 맛집을 가라고 하도 주변에서 추천을 아, 많이 해주셔서.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 손으로 그렇게 만난 걸 많이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뭐 이 손. 밤새 잡아도 시원찮은데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아. 손님이 하도 많으셔서. 아니,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저희 한 한 3년 됐어요.
1: 33년이요?
2: 네네네.
3: 맛있게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이북식. 개성 만두.
3: 이게 고기 만두?
0: 인사도 나누는 둥 마는 둥 이 집의 대표 음식 만두부터 하나 집었습니다.
2: 담백하지 않아?
1: 우와. 배추가 아주 꽉 차서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하나 느끼함이 없네요.
0: 이것이 이북식 만두입니다. 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2: 만두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만두하면 그 속에 잡채 당면을 넣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는 배추를 절여서 하더라고요. 배추. 그래서 이걸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1: 가게 이름하고 네. 어머님 고향하고 무슨 네. 연관이 있을까요?
2: 어머니가 개성 분이에요. 그래서 개성 쪽으로.
1: 아, 그래서 만두를
2: 네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네요.
2: 네네.
0: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김정림 사장님의 시어머님이신데요. 6.25 전쟁 때 내려오셔서 고향 음식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이 개성 음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라. 정말 개성 음식은 정말 깔끔하고 맛있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면은 여기서 끝난다.
0: 만두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또 다른 음식 국수인데요. 오이 소박이로 맛을 더한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소박이는 그냥 집에서 먹던 반찬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손님상에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아, 이렇게 절이를 하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소를 넣고 계속 담아 이렇게.
0: 일일이 속을 채워야 하는 오이소박이 너무 귀찮아 요령을 피우다가 혼이 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2: 소를 막 집어넣다가 나중에 그냥 막 버무렸어 그냥. 버무려서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일로 와보래 해서 왜 그러냐 니까 여기다 속 넣니 안 넣니 해서 내가 넣었어요 했더니 속 넣으면은 이게 벌어지는데 이 안 벌어진 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실토를 했어요. 그때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래서 그냥 버무렸다 했더니 어머니가 음식은 정성이다. 음식을 정성으로 해야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맛이 안 난다.
0: 정성이 더한 이 국수 맛의 진짜 비결. 김치 국물 대신 숙성된 오이 소박이 국물로 맛을 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별미 중에 별미로

0: 큰 인기를 끌고
1: 하나 더
0: 있답니다.
1: 나가요. 우와, 기가 막히네요. 아니, 일단 국물 맛법부터 봐볼게요.
2: 네네.
1: 뭔 일이래.
2: 여름에는 정말 좋아요.
1: 아, 이게 뭔 일이래요.
2: 맛있죠?
1: 아, 맛있는 정도가 아니네.
2: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오이소박이 담으면 이렇게 크게 담잖아요.
1: 네네.
2: 근데 어머니는 요만하게 담더라고. 그래가지고 국물을 거기다 많이 부어. 그리고 거기에 숯덩대에서 익으면은 거기다 찬밥을 말아 담는 거예요.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어머, 맛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줘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맛있대요.
1: 왜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면 맛있는 요로 소백이 하나 다 얹어서 물 말아서 밥 먹었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그거보다 맛있어요. 국수 면도 쫄깃쫄깃해요. 그게.
2: 네, 삶는 걸 아마 잘 삶아야 돼요.
1: 꺼지지 않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오이가 있거든요.
2: 네네.
1: 이거 보이세요? 진짜 오이 소백이 오이예요.
0: 정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1: 요 한결같이 하려면 이 손이 무지 바쁘겠어요.
2: 예.
1: 너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예.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북식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냥 경험이 아니라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소문난 집이 꼭 맛있다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와서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겠네요. 특히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음식을 만난 그 기쁨이 두 배고요. 창문 딱 이렇게 쳐다보면 강이 그냥 안녕하고 손짓하고 있어서 마치 시골에 엄마 집에 와서 엄마나 밥 좀 주세요 그러는데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정겨움이 있습니다.
0: 이제 남양주가 품은 명소 중의 명소로 갑니다. 발품을 조금 팔아야 하는데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남양주 웅길산에 자리 잡은 수종사입니다. 수종사가 유명한 이유, 바로 풍광 때문이지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수종사의 대표 얼굴, 은행나무인데요.
1: 우와! 우와!
0: 딱 잡힌 균형, 참 잘생겼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1: 와, 아니 이 폭을 가늠을 할 수가 없네.
0: 그 나이 무려 500살. 그야말로 역사의 목격자이자 산증인. 연세가 무색하게 당당하고 건강합니다. 은행나무 옆에서 바라보는 풍광 역시 일품. 저의 넋을 쏙 빼놓았습니다.
1: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북한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남한강과 만나는 양평의 두물머리까지 보입니다. 말 그대로 풍광에 넋이 나가게 됩니다. 500년 된 은행나무가 내어준 넉넉한 그늘 밑에 있다 보니 이 풍광을 쫓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종사를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0: 어쩌면 수종사는 오로지 풍광을 품기 위해 지은 사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0: 떨어지는 물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렸다 하여 수종사라 이름 지었다지요. 아프고 지친 중생들을 위한 약사 여래불의 미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두 물길이 만나 하나의 강이 되듯 이곳에 사는 바람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하나의 소리로 어우러져 울립니다. 고맙게도 수종사 혜륜 스님께서 직접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1: 스님, 네. 수종사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사뭇 다릅니다.
2: 아마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이 자리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중창은 아마 그 세조 때 세조 때 이렇게 왕명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종사는 그 세조 임금하고 대단히 연관이 깊어요.
0: 단종의 숙부인 세조 때 크게 중창된 것으로 알려진 수종사. 그 시간을 품은 이 팔각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아하고 간결한 이 사리탑은 조선 후기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2: 일설에 의하면 세조 임금께서 이제 저기 오대조 오대산 거기서 아마 피부병 치료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환궁하는 도중에 이렇게 가면서 또 뭐 이렇게 물소리를 듣고 아 거기가 어딘가 해서 와 보니까 저게 저 지금 이제 약사진이 모셔져 있는 그 아래에서 물이 나거든요. 이게 거기서 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수종사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다 그래요.
1: 여기 올라와 보니까 강물의 흐름에 마음이 저절로 맡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수종사가 갖고 있는 터가 주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2: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들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전망들도 뭐 수려하고 흐르는 물을 바람만 보고도 있어도
1: 맞아요.
2: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0: 수종사에는 작은 다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풍광과 함께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2: 그 이렇게 산에서 보면은 이게 계절의 변화를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산 중에 사는 이제 재미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시절의 변화를 매 순간 아주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0: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스님의 당부 말씀 깊게 다가옵니다.
2: 좀 젊은이들에게는 제가 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어쨌든 세상을 좀 따뜻한 시각으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따뜻한 거잖아요. 지금 뭐 젊은이들이 뭐 취직 자리도 없고 정말 뭐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어떤 시절 이건 틀림없지만은 좀 이렇게 시선을 따뜻하게 가져가는 것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수종사에서의 한때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다시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즈넉했던 수종사의 여운, 그리고 아름다운 봄 풍광, 물 흐르는 것 같은 우리네 이웃들의 지난 인생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덕분에 북한강과 함께했던 남양주 여행 알차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행복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강을 따라간 여행, 사람을 만나고 그 속내 깊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본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0: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1: 서산에 지는 해가 지고 싶어 지나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박수 장마 질러 안서상 가문구리 방모여 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0: 고통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 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 안전점검.

0: 저녁 드셔야죠, 아가씨.
1: 먹었어요. 그간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2: 다야금이나 아쟁 배우기는 늦었고요. 우리 춤은 배우기 쉽잖아요. 장단을 외우니까 춤이 저절로 돼요. 잘 치시던데요? 아유, 아가씨도 참.

0: 나한테 날벼락을 맞았는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1: 엄마, 한 교수가 독재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0: 쓰글린.
1: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가야금하고 한 교수는 한 교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가짠 게 그러지. 설빈이 그녀는?
1: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0: 아, 그년 하는 소리 들어봐. 악보인지 개꼰지 맹긴다고 안 하냐?
1: 국악도 악보가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먹구기란 소리를 듣죠.
0: 아, 음을 어쩌게 콩나물 대가리로 정할 것이냐? 응? 매매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음인 것인디.
1: 연주자 마음대로 달라지는 건 구식이에요.
0: 2년 보게?

0: 소리를 쫓아서 사람 뱀이 놀란 말이야. 응? 요렇고 이것을 어떻게 악보로 맹길 것이냐? 귀신 울음소리를 기림으로 맹기는 형상이나 다름없지. 알아듣겠냐?
1: 정말 그렇네요, 어머니. 소리는 형체가 없으니까요.
0: 그라제 혼이여, 넋인 것이여.

0: 무이야, 걱정만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금은 틀린 일이여.
1: 내가 그래.
0: 눈이야, 눈. 눈. 이 손모가지가 네 눈이란 말이여. 손끝에 스치는 바람 한 점도

0: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1: 하이. 들어오세요.
0: 손님 오셔가지고
1: 박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0: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백살가장은 살아야지.
1: 그러면.
0: 올라오니라. 예.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있냐?
1: 이제 가야죠.
0: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며느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1: 선생님도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하세요.
0: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1: 아이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뭐 이 학교 안 나왔나 보죠?
0: 아프단다.
1: 어디 가요?
0: 몰라.
2: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0: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1: 무희가 선생님 닮은 분 아시네요.
0: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1: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0: 그거 뭐 풍류빵인가 세월빵인가 그건 잘 되고?
1: 네.
2: 아가씨! 아가씨!
0: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밤이나 좀 깎아오니라.
2: 네.
0: 술도 좀 가져오고.
2: 네, 네.
1: 낮술도 드세요 선생님?
0: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1: 선생님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0: 그냥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1: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봐 걱정이 되냐?
1: 상금 탄 거 선생님 드렸어?
3: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 다니야.
1: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3: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1: 도대체 뭐가 문제야?
3: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1: 가야금?
3: 뭐든지.
1: 손윤호 씨가 연주를 혼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내가 뗐어. 왜?
3: 난 이 돈 받기 싫어.
1: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2: 드세요.
0: 어이 좋다.
1: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0: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 가서 잘 살지.
1: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0: 미친가 오래?
1: 서른은 넘었고요.
0: 이 벌써?
1: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0: 물 땀지. 요거에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1: 그러세요 선생님?
0: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1: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0: 이 진짜 백이 연애를 했단 게
1: 어떤 게 진짜 백인데요 선생님?
0: 말 가지고는 말 못하지.
1: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0: 혼이지 몸이 아니고 혼이요.

0: 꿈꾸시는 거예요, 어머님?
1: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선생님 가락을 지키는 일이고.
2: 또 뭐예요, 선생님?

0: 어딘가 살아있을 거인데.
1: 누가요?
0: 설빈이 인연 참말로 똥벼락 맞지?
1: 선생님.
0: 왜?
1: 당분간 무일 제가 지르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정도요. 그만한 나이면 만사가 힘들어할 때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0: 그렇게 하소.
2: 박 선생님은 안심이죠, 뭐.
0: 무의 전연이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인 게.

0: 어디야?
1: 언니 좀 수상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허화주택을 마련했어?
0: 네 방은 여기야.
1: 아휴, 살 것 같다. 이 아파트 산 거야?
2: 주의사항. 첫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 것. 둘째,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1: 언니.
2: 셋째, 나한테 의지하지 말 것.
1: 그것뿐이야?
2: 난 너한테 방을 빌려줬을 뿐이야, 알겠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지 마.
1: 알았어. 난 지금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2: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1: 넷째, 내 감정에 너무 상관하지 말 것.
3: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집에 물병 많은데 뭐 하러 사셨어요?
4: 멀리 갈 때 가지고 댕기려고.
3: 어디 가시려고요?

0: 됐다.
1: 아, 뭘 보고 서 있냐? 빨래하다 말고.
2: 네.

당시 정말 매정하기가 둥지 섯달 설이 빨갔어. 어째 그래 소식을 딱 끊어본 지고요. 들어간

0: 나좀 봐야지.
1: 그래, 정신 나가서는 거지, 진짜.
2: 어머님요? 잠깐만요.
0: 안 돼, 진짜.

0: 들어가. 왜?
1: 저 차 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 앉으세요. 당신은 남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쫑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0: 당신
1: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가씨 나가 있죠? 당신 집에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바래요. 안 돼요? 나 어머님한테 충배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를 추스리는 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창녀 땐 잘 됐는데. 다음 달에 인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모인대요. 박 교수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꼭 지정을 받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어요.
2: 그려, 그려. 그려도 설빈이밖에 없어. 내 생각해주는 것은.
1: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2: 예, 그려.
1: 아, 오셨어요, 한 교수님?
2: 아가, 설빈이가 날 인간문화재 만들어준단다. 아가도 이리 와서 이 바나나 좀 먹어봐라. 이 비싼 걸 우리 설빈이가 사왔구나.
1: 네, 창을 좀 올려놓고요.
2: 그래,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고.
1: 네, 어머님.
2: 그려, 그려.
1: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교수가요, 어머님 나중에 집 짓고 사시라고 땅을 좀 떼주겠대요.
2: 땅을?
1: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도 키우셔야 하는데 집부터 모양새를 갖춰놔야 한다고요.
2: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일전엔 내가 심했지.
1: 아니에요, 어머님.
2: 내가 늙어간 게 심통만 크나비요.
1: 다 저 잘 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2: 아이고, 우리 설빈이 이뻐라. 이 몸뚱아리는 조그만이어도 속은 부처님 속이구만 그려.
1: 어머니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0: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1: 저 독주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0: 네. 은수 씨도 꼭 오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2: 한 교수님.
0: 네?
3: 그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올 가을쯤으로.
0: 안 돼요. 나보다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그날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와요. 그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서기봉 산적아락을 선보이는 거예요. 죽사 선생님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3: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풀어지셨던데요. 뭐.
0: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님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예술을 존경한다는 거, 그걸 믿어주세요.
1: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0: 내가 따르지. 같이 늙어가는 주지.
1: 장모가 따라도 술은 지집이 따라야 제맛이 아닙니까?
0: 땅은 그렇구만.
1: 받으시네요.
0: 고마워요. 자네도 같이 한잔 하세요.
1: 아유, 한잔 드시고 잔 주셔야지요.
0: 손이 아직도 곱구만.
1: 살기는 험하게 살았어도 손만은 험한 걸 피하면서 살았지요.
0: 한잔하고 오랜만에 자네 가야꽃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1: 영감님, 내 딸아이 장례 문제입니다.
0: 무의 말인가?
1: 예.
0: 그 어인 재색을 겸비하고 교육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1: 제 나이 아홉에 권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셨습니까? 저 금화입니다.
3: 들어오너라.
4: 이해가 금화입니다.
3: 아, 제동 도련님이 바늘만 하구나. 응?
4: 미색도 미색이지만 이 아이의 가야금 소리에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3: 저 어서 준비를 시키게.
4: 응? 네. 너는 오늘로써 이승에 들게 된다.

0: 생각나십니까? 그때 영감님께서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명망 있는 얘기로서 이름도 날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하나 인연의 피가 그 아인 저를 쏙 빼닮았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평탄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영감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적마다 군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 소리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무객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1: 나도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탐이 나. 축사 자네가 젊었을 때 신들린 소리가 그 아이한테 담겨 있어. 술이나 들게.

0: 오늘은 제가 짧게 취하겠습니다.
1: 일부 끝 순서에 무희하고 찬우가 박 교수님의 작곡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줘야겠어. 되겠지?
2: 그러죠.
1: 여보, 악보 가져놨어요?
3: 응. 여기 있어요.
1: 이번에 과장 선생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이야. 무희하고 찬우가 첫 번째로 연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겠지?
2: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 연주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사람이 하도 졸라서 급하게 작곡을 하느라고.
1: 그리고 무희야, 2부 시작 전에 어머님을 무대에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말씀드려.
4: 네.
1: 서기복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연주회니까 역사적 사건이 될 거야. 요새 마음이 설레서 잠도 못 자지 뭐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한 교수 덕분에 죽자 선생님이 세상에 소개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 악보 훑어봤지? 시작하자. 아, 네? 그놈의 고지에 누가 데리고 살 거니 속창기나 터지겠다. 나 아니면 너 데리고 살 남자도 세상에 없어. 세상에 속창기나 빠진 놈이 나밖에 더 있냐? 참, 가야기만 잡아.

0: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곡인데? 어때, 무희야?
1: 난 이런 곡을 연주하면 배가 고파져.
2: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차 선생님 뭔데 말이야. 원장이 너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말이 좋아 회원이지. 이건 무슨 국악학원 광고도 아니고 말이야.
3: 흥분하지 마. 왜 그래?
2: 너 안 보여? 시간표까지 나왔잖아. 민요반, 장구반, 고전무용회, 풍류방이 무슨 민속음악 가르치는 데니?
3: 그거야 차선생 생각이겠지.
2: 광고가 나갔잖아. 그냥 넘어갈 거야?
4: 아유, 이거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해졌습니다.
5: 최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3: 뻔뻔하기는. 정윤아, 차 선생 조심해. 어스룩한 척하지?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라.
6: 민재윤 언니?
1: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잤을 거야.
6: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어. 5시까지 차가 올 거야.
1: 아, 싫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불편해. 가야금 선생이 나 하나뿐이야. 딴 사람 소개시켜줘.
6: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야금만 배워주면 되지. 그 사람 성격은 왜 따지니? 끊는다. 말했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야 피자 편해. 5시 정각의 놀이터에 나가 있어. 차가 올 거니까. 끊는다.

0: 가야금 학생이로군.
1: 안녕하세요.
0: 박 선생 집에 계신가?
1: 홍유방에 나왔는데요.
0: 내가 일찍 왔나?
1: 장현 언니 만나러 오셨어요?
0: 괜찮아. 저기 가서 기다리지.

아직도 귀에 쟁쟁해.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모밀할 수도 없는 살더미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내 귓가에 피울음이 되어서 내 고막을 핥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윤호야, 윤호야, 난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들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실 줄만 알았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의 몸뚱이를 본 적이 있어.

영원히 아름다우면은 죽은 다음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님 그렇지 않았어요. 일개 날벌레와 똑같았어. 오로지 살뭉텅이에 불과했을 뿐이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는 꽃,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마을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0: 3년 동안 난 어머니의 악몽 속에서 헤매며 살았어.
1: 내겐 지옥이 지난 삶

0: 들어와. 안 계셔?
1: 누구? 김 회장님?
0: 아까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1: 순이방이 시끄러워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0: 남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1: 남들이 아니라 뭐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0: 하긴 뭐 삼촌인데 아버지인데 알겠지. 알았어, 상관 안 할게.
1: 손인호 씨 집에서 오는 길이니?
0: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건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니까 물어봐도 되잖아.
1: 나한테 가야금 배우러 다녔다고 했잖아.
0: 언니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는 거 봤어. 보통 사이로 남.
1: 네 상상일 뿐이야.
0: 언니의 해명이 필요해.
1: 고순도 쥐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고 싶니?

0: 이거 하나만 더 명심해. 무희는 잃어버린 내 젊은 날의 분신이야. 난 네 모습을 사랑해.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넌 나처럼 실패하지 않길 바래. 됐어? 저녁은?
1: 먹고 싶지 않아.
0: 커피 마실래?
1: 응.
0: 손인호 씨는 여전히 계상에?
1: 못 만났어.
0: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차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1: 빈방에서 가야금만 연주하다 왔어. 그 사람 좀 정신병자 같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언니도 알지?
0: 어린애야. 부잣집 도련님 치고 꽤나 순진하잖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무희 널 좋아하더라.
2: 아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무슨 일?
3: 우이동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2: 예. 자, 형님이 이거 생갈비도 몇 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구워드리라고. 예,
3: 들어가세요.
2: 예.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
3: 아, 네, 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4: 아니, 시아버지 계세요, 아저씨?
5: 에헤, 이제 오나?
4: 예.
5: 어들이
6: 좀 아이고 싫어 나. 아직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7: 어디에요?
6: 집이래요.
1: 기호 언니 집이 아니고.
6: 아, 네 저예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3: 여기서 좀 쉬었어요?
7: 새벽까지 안 끝난 거 아니었어서?
3: 엎드리면 코 닿는데 집 놔두고 여기서 좀 쉬었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당신 불편하겠어요?
7: 아니야.
3: 가세요. 아침 시간 왔어요.
7: 알지. 나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
3: 어느 집이요? 당신 집소리 나올 때마다 내 간이 덜컹 떨어져요.
6: 아유, 아유 짰어.
1: 짰어.
6: 머리도 있으시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심중에 무슨 일이 계신가 봐요.

0: 글쎄, 이 보온병 속에 오물을 찾고 이거 가지고 황 교수님 연절장에 가신 모양이에요.
1: 신경 쓸 거 없어.
0: 하지만 어머니.
1: 그 양반, 역마살 발등이 또 시작된 거야. 이불 좀 펴줘. 잠이나 좀 자고.
0: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0: 셋이 돼야 되고 집 나오던 생각이 나요.
1: 엄마! 내 목욕 간다!
2: 뭐라고?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마.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엄마, 내 돈 좀 두고 나 목욕 가도 됐다, 아이가. 설마 내 집 도망갈까 봐 그러나? 나가서 뭐 먹고 사노?
3: 그 풍각쟁이를 완전히 이 집 빌 때까지는 네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간다.
1: 아이고, 날 그렇게 못 믿나? 나 그 사람 잊었다, 아이가. 목욕 좀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어미, 어미, 돈 좀 떠고.
2: 은수야! 네 한 시간 안에 꼭 돌아오느라.
1: 알으신다마. 아이 들어가라마.

0: 군각쟁이 집안에 군당짝 박을 기집인지 봐야 쓰겠다.
1: 무슨 말씀인진데 얘?
2: 아, 이제 노력을 하고

0: 진짜 오늘은 생각이 나. 벌써 7년 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아마 내년에 우리 어머님 환갑일 거예요.
1: 방금 자자면 없지 왜?
0: 오늘 목욕 간다고 세수대야 들고 나갔던 딸년이 7년 만에 돌아온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뭔 목욕을 그리 오래 하다 만노. 당신한테 반해서 뒷주문진 여기 바로 오자일 같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국악제에서 마장을 연주하던 모습도 어제 같고, 당신 마장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듬직하고 당신 부쩍 슬퍼 보였어요.

섬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0: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냐?
2: 방저지방저 월지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0: 서양에 뮤지컬이 있다면 한국에는 창극이 있다.
1: 흥보 마누라 좋아.

0: 장하장거라 걷는 해를 보자 빵그두 서라 옛속을 보자 아메도 때 사랑아
1: 판소리가 즉 창극은 아니에요. 모든 등장인물들의 배역을 다 맡아가지고 사실적인 어떤 무대장치나 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창극이죠.
2: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3: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4: 기본적으로 전통 판소리는 그대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외국 작품들이 이제 자유롭게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세계 명작들을 그대로 창극화해서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웹툰으로 제작됐던 정년이를 우리가 창극을 한다든가.
5: 새로운 시대의 흐름하고 아주 오래된 장르인 창극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정말 무궁하다고 생각합니다.

0: 꼭 전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창작 스토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저는 많이 시도할수록, 다양한 시도를 할수록 앞으로 창극에 대한 미래는 더 밝다.
1: 기다리던 첫사랑에 내심 창이 다 녹는다. 처음에는 몰랐었어.
2: 그래서 앞으로 이 창극이라는 장르가 정말 해외 브로드웨이에 있는 뮤지컬들처럼 세계적으로 정말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0: 명창 선생님.
1: 아유.
0: 안녕하셨어요. 아유.
1: 아이고, 스타님.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자리 맞나요? 제가 너무 센터병인가요? 맞나요?
2: 오정육부가 떨리게 좋습니다.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김난입니다.
3: 국악계 아이돌 김난이 씨입니다.
0: 도전하는 거에

0: 있어서 큰 보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해왔던 것 같아요.
1: 판소리 부문 장원 전주 유일 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난희.
0: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어디서든 저를 소개해야 하면 소리꾼 김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0: 만나. 틀에 갇혀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아우 김나니가 또 새로운 거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극장 한 번도 한 적 없는 처음 생긴 프로그램이잖아.
1: 그치 그치. 그걸 만들으라고는 하셔가지고.
0: 아니 창극단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극을 또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1: 나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도 그냥 내가 했던 걸 하면 되겠지라는 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했던 것 같아. 전통 창극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군가라든지 바탕 소리를 주로 한 그런 창극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전통판 소리 무대 많이 섰고요. 금색 초파가 여기라. 시작. 강량 배를 따
2: 수서. 이거를 박현영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지화자 좋다.
1: 장원을 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이 소리꾼의 길을 가야겠구나. 바! 명창이라는 타이틀이 아직은 좀 부끄럽다. 네, 끊임없이 배우고 네,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2: 이제가 살아갈 반.
1: 좀 더 창작에 관련된 작업들을 좀 많이 해서 소리꾼 박현영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0: 나무를 타고 거기 잘.
1: 아이고.
0: 안녕하세요.
1: 많이 뵌 분인데?
0: 처음 뵙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운더 소리꾼 욕심쟁이 이혜진입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많고 호기심이 넘쳤던 나는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 가야금을 시작하면서 내 넘치는 흥과 끼를 발견했고 그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우연히 소리를 시작했는데 나랑 더 찰떡이지 뭐야. 그렇게 서울대 국악과에 소리로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 꿈을 펼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담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글도 쓰고 판소리 작창도 하고 작곡도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음악으로 들려주고 싶어. 내 꿈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게. 선생님? 선배님?
2: 잠깐만요. 예, 여기서
1: 이름은
2: 잠깐만.
1: 곤란하지?
2: 아니요.
0: 저는 작년 여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1: 예. 아, 우선 반가워요. 예.
2: 작년에 대학을 다 졸업하셨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맞긴 해요, 그쵸?
1: 나이로는.
2: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국악계에서는 저희가 암묵적으로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면은 일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룰이 있잖아요.
4: 그렇긴 한데.
2: 뭐야?
1: 나는 소리꾼이다?
2: 나는 소리꾼이다?
1: 큰일 났다.
2: 버스킹을 해보셨어요?
4: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공연 형식으로 잠깐 한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1: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2: 쉽지

0: 버스킹은 제가 안 좋은 모습들이 기억이 나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1: 그렇다고 우리가 막 소리하다가 막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오셔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0: 그러니까 뭐 낯이라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라도 하겠는데.
1: 해보셨어요?
2: 저는 시즌 1 때 같은 전주에서 했었는데요.
1: 어땠나요?
2: 관객들 반응 보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고 재밌던데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경쟁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아주 어리고 이런 저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여주자.
1: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남부시장에 있는 상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칭찬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다시 되새기면서 저의 초심을 좀 찾는 그런 버스킹으로 좀 삼아보려고 합니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버스킹 무대에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덕분에 꿈을 키웠던 그런 장소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감회가 좀 새롭고 이 대목이 결정되고 난 후로는 이제 매일매일 거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연습한 대로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동네의 기운을 받아서 1등 예상해봅니다.
2: 황운아, 낯이 받아보실 적오. 오죽이나 반가웠으며 그 얼마나 기뻤으리오마는. 그러나 흔적 아니오시고 내관불러 분보사 맹인성책 내어주시며 이 중에 신맹인을 이 별궁으로 모시어라. 내관이 영을 듣고 나가 심학규씨 신맹인 신맹인이 나오시오. 심학규씨 신봉사 듣더니 거의 신맹인이고 뭐시고 배고파 죽겠구만.
3: 그러지.
2: 술이나 어서 앉아주지. 술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올 것이니 얼른 이리 나오시오. 거의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3: 그려.
2: 그렇게 줄 테면 내 성명이 심학규요. 그런디 어찌서 꼭 해필 날만 찾으시오. 상을 줄지 벌을 줄지 모르지만은 위에서 신맹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 신봉사 듣더니 나 일이 될 줄 알았어. 놈용 걘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느니 이 잔치를 배설키는

좋구나. 아. 에라, 내가 더 살아보았더니 갑시다. 주량받게 당도하여 신명이 내령이오. 황후 자세히 살펴보시니 백수 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 찬 게 분명한 부친이라. 황후께서 체중하시고 아무리 진중하신들 분명 철현을 어찌오리. 심황후 동보하라 산호 출염을 거쳐버리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버지 한 번을 부르더니 다시는 말 못 하는구나. 신봉사 부재 몰라 이 말을 들어놓으니 황후인지 궁녀인지 곧 본 사람인지 누군 줄 모른지라 만 눈을 희번쩍 희번쩍 번쩍거리며 엥 아버지라니

아버지를 황홀로 만면하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빠져 죽은 불교여식 정의가 살아서 여기 왔소 신봉사의 말 듣고 에이 이게 웬 소리 이것이 웬 말

이것이 웬 말이오? 촉구 없는 내 딴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펴보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어디. 아이고 이놈의 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또 있느냐. 이때 용궁신녀 용왕 분부인지 신봉사 허둔 눈에다 무슨 약을 뿌렸구나. 뜻밖의 정학대가리 황금절에 왕래하며 구색체운이 두르더니 신봉사 눈을 뜨는데 아이고 어찌리 눈가시 근질근질하고 이렇게 섬섬섬섬섬섬 하냐. 어따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이놈의 눈

아니, 여기가 어디요? 신봉사 눈뜬 바람에 만좌맹인과 강처에 있는 천하맹인들이 보다일시의 눈을 뜨는디. 만좌맹인이 눈을 뜬다. 만좌맹인이 눈을 뜰지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쫙쫙 거더니만은 천하맹인이 일시의 눈을 뜨는디. 석 달러를 큰 자치에 먼저 와서 잡내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푸득이 모두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 아무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떠보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완전 놀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버텨 뜨고

언니 그뒤부터 는 심청가이 대문하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치백개 백대 끼고 다리기 삭사는데 피대 서고 눈곱 끼고 원시 근시 굳이 눈도 못 온다.

0: 그동안 해왔던 27년간의 시간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좀 시청도 너무 높게 잡고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아 1등은 못하겠구나.
1: 처음으로 이렇게 1인 창극이라는 걸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시간을 계산 못할 정도로 정말 잠 안 자고 연습했습니다. 저의 그 두려움을 이제 쭈구리로 약간 표현을 했는데 쭈글쭈글한 모습들을 보고 즐거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무대를 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비트 주세요! 아! 그때요! 한적한 시골 소리꾼 박현영이 난생 처음 1인 창극을 한답시고 오늘 이 청춘극장 무대에 서기까지 그동안의 불안했던 마음을 털어내어 보는 뒤 그 모습 참 가관이었겄다! 제 1장 쭈구리! 도짜망짜망짜도짜도짜망짜망짜도짜도짜망짜망짜도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한여름에 오돌오돌 손과 발이 차디차다 굳어진다 몸뚱이가 도래진다 내 얼굴이 감기인가 급체인가 알 수 없는 노하지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물하신다 깊은 한숨.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그래 나 겁쟁이다 손과 발이 저려오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언제부터 불안했나 몸둘바를 모르겠다 감기인가 급치인가 알 수 없는 노환이라 에어컨이 문제인가 몰아신다 깊은 한숨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더 쪼그라드는 게 아 이상하게 더 떨리는 게 아 참 그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다 이 방송국 놈들 때문이에요 자 갑니다 제2장 또 쭈그리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쿵쾅 요동친다 아, 차가 진다 요동이 진다 차가 진다 쭈쭈쭈쭈 쭈쭈르 쭈쭈 얼씨구나 쭈쭈구디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자다가도 눈이 벌떡 한다고는 했지만은 잘한 건지 모르겠다 헤이 몰려드는 두려움에 들리는 것 심장소리 근거 없는 자리감이 속절없이 무너진다 쓰러진다 자빠진다 긁혔다 아프다 찔렸다 긁혔다 긁혔다 아프다 찔렸다 쓰다리다 아 쓰라리다 긁혀보셨어요? 긁혀보셨어요? 나 지금 굉장히 많이 긁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가서 개망신 당하면 어떡하지? 아 그냥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아니지 근데 그건 자존심이 너무 구겨지는 일 아닌가? 아니지? 근데 또

0: 자존심은 원래 폈다 접었다 하는 것 아닌가?
1: 쉬고.
0: 그래. 이제. 쳐라.
1: 네. 쉬고. 헤이.
0: 펼쳤다 공격다 펼쳤다 공격다 펼쳤다 공격다 접었다 펼쳤다 공격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공격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공격다가.
1: 네. 헤이.
0: 그래. 나 원래 쭈구리였어.
1: 잘한다.
0: 그러니까 제가 아이 방송국 사람들 말이 훌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 전통판 소리만을 고수하던 소리꾼인데 아 이거 참 만만치가 않네요. 계속 갑니다. 3장 쭈구리.
1: 아시고.
0: 여기 지금 나 어디에 나 지금 여기 어딘가 눈앞이 깜깜하다 저 하늘이 생노랗다 빙빙 둔다 저 하늘이 떠오르는 모습 하나 스쳐가는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듣던 노래가 날 부르네 이곳으로 결국 날 이곳까지 결국 날 이곳으로 결국 날 이곳까지 끌었네 결국 날 이곳으로 헐시구나 지화자 좋구나 절시구야! 절시구야! 그래 여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판이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 이 낯선 소리가 날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있나? 납작몰입! 그냥 신나게 미친 듯이 즐겨나 보자! 숲부기도 쌓인 먼지 하늘로 털어내고 뭉개구름 피어올 얘네 꿈도 피어올 땅충강충 뛰어보자 높이 높이 뛰어보자 거친 숨을 몰아쉰 다 꿈을 안고 여기선 다 살판이지 사판이지 오늘 이곳 소리판에 분명한 걸 오직 하나 여기 내가 살아갈 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리판 안녕하셨습니다. 관객분들하고 눈이 맞추어지고 또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원래 창작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오늘만큼은 진짜 소리꾼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한복 중에서도 가장 예쁜 걸로 골라왔고 가장 소리꾼답게 꾸며봤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감기의 싸움에서 그래서 소리를 거의 쉬었어요. 없는 힘까지 한번 짜내가지고 이 무대 최선 다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소리꾼 이혜진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3: 그때여 심황후 석달 열흘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놓고 부친을 기다리는 뒤에 그때여 심공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갈제 토화

0: 이날째
1: 아우씨
0: 우릉 촌승상 부인도 망사대 곁에다 다루비를 세워난디 비문의허였으되 살신성인 행선허여 살신성유행선거

0: 여기 이라아
1: 제.
0: 이루어둘 비문을 허여 세워두니 오고 가는 행인들도 미안이 슬퍼랴 신봉사도 딸 생각나거든면 거든더든 길을 물어 망사들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느니라 이를 또 신봉사 마음이 살란허여 집행막대 흩어르짚고 더듬더듬 다루비를 찾아와서 아가 정아

다

이렇듯 낮이면 강도에가 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디 그때여 신봉사는 사고 묻힌 수족이 없어 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는디

0: 그 근촌에 사는 묘한 여인이 있나니 호가 뺑파였다. 신봉사가 딸 팔아 전곡간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동리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여 신봉사와 사는디 이에 몹쓸 뺑덕이 내가 신봉사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겄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해주고 고기 사기 허허허허허허 엿 싸먹고 닭고기 일랑 돈을 사 정주 닭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시원한 정자민 배우통 벗고 낮잠 자기 사시장 저 밥을 안고 그 집에가 바쁘지게 곧 큰 종강 여인 여자 보면 대외하고 남자 보면 반끄덕도 빈 담배 때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정기 이 돈 저 돈 모두 받아 조석으로 술 받기와 상하춤 머신들과 팔잡고 춤추기 이웃 집에가 욕자라고 초상 집에가 쌈자라고 참자면 희갈기와 배 긁고 발목 떨고 한밤중 후룸 울고 웃고 가는 해긴 다려 담배 달라 실랑하기 빗죽어면 빗죽하고 빗죽어면 빗죽하고 희끗어면 해끗하고 해끗어면 희끗하고 밤에 혼인 허랴하고 단단히 믿은 난지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 신랑 잠자는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이내게 불이야 예년을 행실이래요 여보 신봉살은 아무런 줄을 모르고 어떻게 탁정이 되었든지 나무칼로 귀를 싹 두려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1: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에 관절도 못한 것 같아서 소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2: 아, where from?
3: U.S.
2: USA. 예. 아, Mr. Bob, good.
3: 아, very good.
4: 소리 공연은 처음. 보는데요. 좀 뭐랄까 뭐 애절하고 절실하고 재미있고.
5: Es un lugar muy hermoso. Hola, Nika.
2: 자, 드디어 관객 투표 결과가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요 소리꾼이 1등했을 것 같다 한번 집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야. 자, 우리. 현영 씨가 두 표,
6: 네.
2: 난희 씨가 한 표.
7: 네.
2: 아,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네. 자 갑니다. 혜진 씨가 첫 번째 25표 나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난희 씨 한번 갑니다. 고양이야. 난희 씨가 42표 나왔습니다. 이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터 박 갑니다.
7: 미스터 박.
2: 미스터 박 갑니다. 자 33표 나왔습니다.
7: 아, 감사합니다.
2: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의 1등은 전주의 딸 김난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제 진심이 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요즘광대 프로젝트 청춘극장 전주 한옥마을 버스킹 1차는 끝났고요. 이제 2차!
7: 아쉬웠던 거는 제가 좀 더 성장해가는 쭈구리가 됐어야 되는데 아 끝까지 조금 쭈구리가 아니었나.
1: 역시 나이 그리고 이 경험을 무시를 못한다는 게 정말 이 소통에서도 그렇고 뭔가 더 자유롭게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8: 안녕하세요.
9: 안 받으면 안 되죠?

0: 자중 이건 지금 꽁무가 오늘 방을 안 잡고 내일 방을 잡아.
1: 이거는 뭐 아니 근데 무한 거북이 당연히
2: 그래서 최소에서
1: 아니 근데 못 본 사이에 다들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괜찮으신 거예요? 2차 준비 어떠셨어요?
3: 그나마 1차보단 좀 고생을 덜 했어요.
1: 오, 좀 즐겁게 작업을.
3: 아, 즐겁게는 할 수 없죠.
1: 저는 옷이 다 커요. 진짜 지금 벨트를 원래 안 하거든요. 지금 다 옷이 다 커졌어요. 예.
3: 아니, 빠졌구나.
1: 혜지 씨는 어떠세요?
4: 저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지고
1: 1차를
4: 살이 빠졌다면 제가 제일 빠졌어야 했는데 전 빠지진 않았어요.
1: 아, 아이고다, 아이고야.
4: 저 힘들 때 더 먹어가지고.
1: 아, 네. 그렇구나. 2차는 뭐 어떤 소리꾼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나요?
4: 국악계 슈퍼스타.
1: 슈퍼스타.
4: 저보다 학교 선배인 신유진 언니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을 2차 미션을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 뵈러 학교에 왔습니다.
5: 혜진아,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다.
4: 서울대가 낳은 제일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신유진 소리꾼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로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소리꾼 신유진입니다.
4: 일단 언니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통 소리면 전통 소리, 창작이면 창작. 그냥 모든 장르에서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5: 또 혜진이는 그 이상으로 전통을 넘어서 뭔가 자기만의 소리,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부분도 있고.
4: 저는 이 신유진이라는 세 글자 이름을 지금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든든하고요. 그래서 뭐 기대하는 거? 아, 그냥 언니 존재입니다. 이미 하던 대로 해주시면 저희 팀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나니 씨는?
1: 저는 이제 이라는 이제 바닥소리라는 이제 창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한 친구고

0: 저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1: 은경 씨 없이는 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이번에.
2: 어디에 무슨 네. 말씀이세요?
1: 그만큼 이제 은경 씨를 저는 믿고 이번에 의지하면서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은경 소리꾼이 긍정적이고 또 밝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굉장히 하이텐션이 되는데 이번 미션을 통해서도 또 그런 케미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2: 나은 화이팅!
1: 현영 씨는 어떤 소리?
3: 저요? 저는 슈퍼스타.
1: 아.
3: 아니고요. 네. 창작 활동 하지 않는 분입니다.
1: 아.
3: 아, 좋다. 그냥 공부가 되겠네, 여기는. 아이. 옷 뭐야?
4: 아, 왜 똑같이 따라 입어요?
3: 아, 옷 뭐세요, 진짜?
4: 제가 먼저 샀어요.
5: 밖에서 마주치지 맙시다. 어, 깨끗하게 입었네.
3: 그래, 나 공연할 때만 입어.
4: 저도 이거 공연할 때만 입어요.

제가 생각하는 은석 씨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소리를 하고요. 장비 같이에요. 약간 적벽가의 장비나 관우처럼 무섭게 소리를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0: 있을까?
1: 고민을 해봤는데 수분가랑 적벽가 이 둘 중에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남자이고 상대방들도 적벽가를 왠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적벽가를 좀 활용해 볼까 합니다.
2: 그리고 형 대사습 받을 때 적벽가를 받았잖아요. 움직이는 걸 받았잖아요.
1: 그렇긴 하지. 아 근데 그건 박현영의 재해석 아니야?
2: 왜요? 박현영의 재해석도 괜찮지.
1: 저에게는 아픔과 기쁨 모두 있는 그런 소리이기도 한데요.
3: 바람이 자차에는 한다. 뜻밖의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오란 그날.
1: 그 전에는 그 적벽가로 실수를 해가지고
3: 돈이 맑게 내려 죽음의 위로가 돼.
1: 저한테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약간 더맨더머 같은데 소리할 때만큼은 또 테토남의 정석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예, 기대하십시오. 테토!
2: 테토!
4: 아, 남성 소리꾼들끼리 적벽가라.
1: 그렇죠.
4: 또 반칙 아닙니까?
1: 근데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긴 해요. 예. 보시죠. 예.
3: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이풍이 우동건을 주유 우숙다림으로 알.
5: 운명이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대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3: 우숙이 대답하되
6: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도 여이다.
5: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6: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강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조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유작 양지각이 폈고 현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삭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기까지 와제끝 움죽이 폭판도 떼게라라라라 천둥같이 일어나니 주요가 이 모양을 보다 허허니만 온 건담이 떨어지는지라 물 타는 것이 공명에 다 달랜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할망정 말이래 못 잡으면 이 내당 전체는 칼로리 먹을 텐데 응배여 이 물에 부덩 그래치면 너의 배꼴을 너의 찾으랴

0: 널도 친구야 지다니자 뭐라 비겨라 저라 저라 비겨라 허기야 디야 허그야 허그야 디여 공명이 시가문명타
1: 사상이 크기 위여 저기 가는 공명 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러 따의 한 말 듣고 가오
0: 공명이 호대 소며 너 도둑이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하

아느냐 모르느냐. 이 선생도 본제로 그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말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백보조 따르느냐. 나를 죽여 마땅하나 양호 화친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 안유하며 너를 죽이든 방건이와 나의 손 아래 보아라 하는 내 몸으로 오는 배.

0: 바다가 주는 그 느낌들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장소 선택을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목도리 하신 것도 너무 센스 있고 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재해적인 건지.
1: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거를 또 재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0: 말이 길어지시는 거 보니까 재해석에 대해서.
1: 아, 그래서 예. 이제 이 스카프로 약간 근심, 뭐 순수, 그리고 또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0: 재해석은 아니었다. 혜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도 같은.
0: 재해석은 없었다.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1: 에라이.
3: 도의 화근이니 구경할 며느리다. 서성 전공을 불러 은연히 분무원에 너희 소륙으로라.
4: 즉벽대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5: 바다의 풍경하고 그 노래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6: 의상들도 되게 좀 나름대로 돋보였고
0: 전통 봤으니까 저희 네. 창작을 또 하나 봐야 되잖아요.
2: 장기전 내용 아시나요?
0: 네.
1: 장기전.
0: 네.
2: 거기 장기랑 까투리가 나와서 초반에 콩 하나를 두고 먹느니 마느니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저희는 그 장면을 담았는데요. 그걸 현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장기를 했고요.
1: 기대가 되네요.
0: 네, 기대가 되네요.
2: 그래서 제목은 장기 부부 콩 발견할지. 뭔가 장황한 스토리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짧은 부분을 아주 재밌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중간중간 대사도 나오고 수트인데 아빠 거를 빌려 입은 듯한 장기전이 그게 딱 언니랑 저랑 하면 재밌지 않을까.
7: 장기와 까투리의 그런 서로의 캐릭터 대비 해학적인 면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2: 콩콩?
7: 귀여워. 되게 콩송에 잘 어울리는 키트예요.
2: 요즘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하려면 재미난 것들은 반복을 해가지고 좀더 귀에 쉽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여자 소리꾼이 장기와 까투리를 맡아서 얼마나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지
7: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2: 아하, 이팀
7: 1등 하자!
2: 저희 팀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많이 하지 않았나.
0: 저희 팀이 제일 또 잘하지 않았나. 콩콩콩이로다. 콩콩콩이로다.
4: 형! 형! 또 뽑아야 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8: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미션으로 다른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지.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야가 청아, 청이 어디 있느냐? 청아!
1: 아버지!
0: 어?
1: 청이 여기 있어요.
0: 언냐?
1: 길에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0: 청아, 내가 앞은 못 보지만은 천지사방에 그냥 꽃향기가 가득 크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새들의 기적인 게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에 있을 수 있거느냐? 그래서 나왔다.
1: 잘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랑 봄나들이해요.
0: 좋다마다. 좋다마다.
1: 저기 동네 어귀에는 울긋불긋 철쭉이 꽃동산을 이루었고요. 저기 저쪽에는 푸른 실록이 우거져 더없이 좋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좋다.
1: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아니다 아니요. 나는 말이요, 우리 거청이 손 이렇게 꼭 잡고 말이요, 여기저기 마시려고 하는 게 제일 좋단다.
1: 저도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민요같이 화사한 노래가 어우러지면 더없이 좋을 테지요.
0: 좋다마다 좋다마다.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판 벌어보자꾸라.

출천되어 심청이는 공손의 몸을 싣고 만경청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하는디

수량 온다 문소리.

날로 두고 이름이라.

0: 제
1: 판구 당도 허니 는거 딘당소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천개 개사고 조조 진단 갈 길은 천리 멀리나 남고 정글하자 천재정마 건네 가치니 떠들어 대천머리 탕탕 토사공영야야 황강 끄머니야 구석기재를 차리죠 송살로 밥짓고 온수 잡고 동우술 오색당수 삼색 칠과

어!

0: 여보시오, 봉사님.
1: 개뒤시오.
0: 예, 나는 저 건너 아현동 저 굴레방 다리에서 온 혼자 사는 뺑덕이네네.
1: 아현동 굴레방 다리 뺑덕이네?
0: 예, 예, 예. 아유, 정말. 집행막대 끝을 이리 주시오. 어서요. 어.
1: 고맙소, 뺑덕이네.
0: 아우, 봉사님. 에. 봉사님이야, 딸은 이렇지만은 이 전국도 넉넉하니 새 장가 들어서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히 사셔야 돼. 이러시면 쓰시겠소.
1: 아이, 저 말이사 좋지만은, 아, 이렇게 눈 어둡고 늙은 봉사한테 어디 시집 올 여자가 있겠는가?
0: 오메, 오메, 오메, 있다 마다요. 어? 저 건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 거 허니 좀 들어보시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흐르고 엿 싸먹고 잡고 길랑도 내사 참주 탑주 모두 봐도 저 혼자 실컷 먹고 친구나 전자미 대구통 먹고 낮잠자기 이돈 저돈 모두 봐도 조선으로 솔방기와 상하첨은 슬든가 팔짝고 춘척이 이웃집에가 욕자로고 조상집에가 쌈자로고 잠잠은 이갈기와 배글고 발목 털고 한바쪽 울어불고 이 일에는 방편이요 마을에는 졸랑이라 먹을 썩은 깨빼기로다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땀에 혼인 허락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답을 자르기 와이 신랑신부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서 홍창에 입을 태고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1: 아따, 그놈의 여자 그냥 아주 솔찬히 성가신 여자구만. 아, 그런 여자는 당체 못 쓰겄고. 아, 우리 여 뺑덕이네 목소리가 내 마음에 그냥 쏙 드는데.
0: 오메, 나 말이여라? 오메, 오메, 어찌하스까? 아, 난 중매으로다가 내가 먼저 시집을 가겠네.
1: 저 웃음소리. 아이고, 저렇게 저 웃음소리가 고울진데 얼굴이야 오죽이나 이쁘게 생겼을꼬. 그 이쁜 얼굴 내 눈이 어두워 내 못 보니 이런 한일도 있는가.
0: 나도 한이 된다요. 영감.
1: 오메, 시방 날들어 영감이라고?
0: 오메, 오메, 오메. 이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부터 부를 것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더니 야방 영감.
1: 왜 그려 마누라.
0: 우리 형아, 어서 가십시다. 내가 말이야 따뜻한 저녁 지어드릴 테니까.
1: 여보, 여보, 마누라. 예. 어디 간다 이제와. 은나수 진년성에 간다 왔나. 얼굴 가만 만나보고 이제야 오시는 길인가. 어찌 어찌 어찌

0: 아이고, 여여여.
1: 윤가.
0: 그 뺑덕이네 들어와.
1: 와, 마 집 진짜 좋아 보구만.
0: 저 뺑덕이네.
1: 좋다.
0: 그건 그러고 말이여. 내가 말이여. 자네를 놔두고 그냥 저 멀리 가거두면 그때 자네는 어쩔란가?
1: 아, 여필 종호라니. 천리라도 말리라도 뺑뺑뺑 잡아 돌 것인디 영감. 어디 갈라고?
0: 여필 종부 뭔 뜻인지는 알고 오는가 지금?
1: 아우, 난 잘 모르겠고. 아까 말했잖아, 천리라도 말리라도 따라간다고.
0: 그래 그래. 그렇게 정말. 여 뺑덕이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기 팔도 맹인들을 불러다가 팔도? 맹인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유식헌 봉사는 벼슬도 주고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집 없는 봉사 집 주고 아유 마누라 없는 봉사는 마누라까지 준다는구만. 그러니 어서 보찜 챙겨서 둘이 올라가세.
1: 영가 영가. 어. 근데 우리만 가요?
0: 그럼 우리만 가지 뭐 싹군 사가지고 가는가?
1: 아예 우리만 가면 심심한 게 영감 담배 때 심부름도 시킬 겸 저 건너에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0: 저 건너에 황칠이란 녀석?
1: 예.
0: 안 돼야.
1: 어쩌다 안 들어.
0: 그 자식이 여간 우멍치는 놈이가 아니.
1: 우멍 저 우멍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디?
0: 옛말에 십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
1: 뭐요? 십벌 뭐? 그게 뭔 말인디라?
0: 뭐라? 옛말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요.
1: 가만 있어봐. 영감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봐. 그러니까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 말이요?
0: 그러지.
1: 나는 말이요 이 열 번이 아니라 이 백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요. 나를 시방 어떻게 알고.
0: 우리 뺑덕이네는 열려라 그럴 것이구만. 그놈 말이요 그녀의 자식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맹 우리 저 진봉사가 저 황성 맹인잔치 가자고 오랍기다 하고 뒤로 돌아보고
1: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어서 갔다 와.
1: 내가 고속열차 타고 가버릴라.
0: 고속열차 어서 갔다 와. 누구냐?
1: 눈구녕도 없냐?
0: 오냐 눈구녕?
1: 어메 눈좀 뜨고 다녀.
0: 오냐 눈구녕 없다 질래.
1: 눈구녕이 없다?
0: 너 누구야?
1: 이게 누구야?
0: 누구냐?
1: 나!

0: 본 것이다.
1: 멋있게 굽혀.
0: 보리밭에 가자.
1: 오늘 보리밭 오늘 다 잘라버렸다.
0: 잘라버렸냐? 그럼
1: 수확했다.
0: 비닐하우스로 가자.
1: 비닐하우스 너무 더워서 안 돼.
0: 내가 구멍 뚫어놨다.
1: 뭐냐? 개광. 지금 그것보다 더 그부근지 생겼어.
0: 뭐?
1: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애가 뭐 장기 자랑을 한다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황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데리러 가는 길이야.
0: 좋은 때를 만났단 게.
1: 뭔 때요? 이게
0: 돌아봐. 자네가 신생 오는 거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긁어 모았을 것 아닌가?
1: 모았지.
0: 이쪽으로 오봐.
1: 이쪽으로 오봐.
0: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1: 가다가
0: 주막에서 자다가
1: 응 자다가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도짜망자 도망가자고?
0: 그러지.
1: 오메 오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 회전까지 발라불고만.
0: 오빠잖니. 이 안에 너 있다.
1: 몰라. 그러면은 내가 핑 갈 텐게 핑 따라와.
0: 알았어. 갔다 왔는가?
1: 예.
0: 그런 자식 집에 있든가?
1: 아우 있는가 없는가 난 도저히 모르겠고 영감이 시킨 대로 말이야. 문 밖에서 황봉상 우리 영감이 항상 맹인다지 가르고 오답디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 그냥 휙 와버렸어.
0: 그 있으면 곧 올 것이구만. 심성원님 계시오? 황이냐? 황이 뭐요 황이? 그럼 황보고 황이라고 그러지 뭐 홍이라고 그럴 것이냐 황이라고 그럴 것이냐. 이 양반 이상하네. 내 이름이 버젓이 누루 황 일곱 칠 황칠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나만 보면 황 올해도 나만 보면 황 황. 제가 심세군님한테 어이심 어이심심이 그동안 심심치 않았었는가 뭐 기분 좋고서 에이라이 구레들 놈 자식 같으니라고. 아, 자네 이름이 누루왕 일곱 칠 황칠인지 알지만은 부르기 쉽게 흔이라고 그랬네. 어, 자네 좀 열로 좀 앉아봐.
2: 예.
0: 여 앉고.
2: 예.
0: 뺑덕이네.
1: 네.
0: 일로 와. 여 붙어 있어.
1: 엄마 눈이 지금 떠졌나 봐. 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봐. 어떡하지? 엄마 들켜버렸네.
0: 잔말 말고 앉아 있어.
1: 예, 여기 앉았어요. 여기 똑바로 앉아 있어.
0: 그래 움직이지 말고. 어이 황.
2: 예.
0: 내가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 예.
0: 이번에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2: 예.
0: 자네가 나랑 같이 황성으로 올라가면서. 내 댐배떼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그 자네 소견이 어쩐가? 어이 황 황 뺑!
1: 예!
0: 뺑!
1: 예!
0: 아이 자네 지방 어디 갔다 오는가?
1: 예 바람같이 소변 누고 오요.
0: 소변?
1: 예 아우
0: 아 심성원님 어서 말씀하시죠. 이놈의 자식이 눈구녕만 먼 것이 아니라 귓구녕까지 모르네요. 잘 들어 이놈아.
2: 뭔 말씀 알아듣게 해야지.
0: 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2: 예.
0: 나랑 같이 올라가면서 댐배떼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자네 소견이 어쩌냐고.
3: 말씀은 뚝뚝 이제 시방. 그런 게 심세모님이 내 댐배떼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내가 심세모님 댐배떼 심부름을 허시신단 말이오.
0: 이런 후야들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야 이놈아. 젊은 네가 내 댐배떼 심부름을 하지 늙은 내가 네 댐배떼 심부름을요?
2: 안 갈라.
0: 오지 마라.
2: 안 가요.
0: 오지 마라.
2: 안 간다.
0: 어이 뺀댕이네.
1: 예.
0: 안 간다네. 우리 둘만 올라가자.
1: 왜 안 간다고 그래?
0: 안 간다.
1: 안 간다면 냅둬 버려야 돼.
0: 안 간다면
1: 냅둬 돼.
2: 나를 만만하게 본다.
0: 만만이고 하면 오지 마라.
1: 만만이고 콩닥이고 우리 도짜망자가 있잖아.
0: 오지 마라.
2: 오 도짜망자가 있었구나.
3: 심생원.
0: 뭐들래
2: 젊은 놈이 잘못 생각했어. 그냥 따라갈라요. 어서
0: 가시죠.
2: 예.
0: 어이 뺀.
1: 예.
0: 간단 게 그냥 같이 끼어서 올라가세요. 예.
1: 자. 자 배 좀 메셔.
0: 응 그래요.
1: 영감 우리가 길 떠나려면 심심한 게 영감이 노래 하나 하시오. 내가 입장도 칠란게.
0: 도와동아 탕탕 잘 있거라 잘 잡아.

0: 백덕이네.
1: 예?
0: 그 소리나 좀 먹여주소.
1: 아예 가려나. 어이 가리 아. 방선 줄리를 어이 가
0: 잘한다.
1: 날개 놓친 학이나 되면 펄펄 흐르르 날아 그날을 그 시로 가련나는 안목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연나를 가려서 황성을
0: 가려다 가려
1: 황봉사 네. 노래 하나 해봐. 내가 입장 다칠라니까.
0: 그래? 집 가진 놈이 뭔 노래를요?
2: 집 가진 건 못해도 내 가진 건 잘해라. 어이 가리
1: 빵빵
2: 어이는 갈거나 항상 천지를 이루는 가리
1: 빵빵.

0: 좀 쉬었다가.
1: 좀 앉아.
0: 어우, 앉아.
1: 저는 못 가고. 아니, 이 뭔 소리가 짝짝짝짝 소리가 나.
2: 어? 에이, 아이고, 엄마. 신봉사님은 그냥 눈은 멀었어도 귀는 잘 들리는 예비야.
1: 야, 이놈아, 내가 너가 지금 어두는 줄 알았더냐?
2: 오메, 저 역가에 치는 소리 아니여?
1: 역가에 치는 소리여?
2: 네.
1: 아, 여기가 무슨 장터나 왔는가 합니다. 다 역장시들 한번 나와봐라.

안녕.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지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푸른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미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해

0: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Bang, Joe, 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R-T-Bang, Joe,

0: 왔습니다.
1: 연극도 하고 여기도 공연도 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추억이고. 소중히 간직한 추억
2: 불타는 정열 속에서 주먹 한 마리 하면 그랬잖아.
3: 마로니에 공원은 뭔가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4: 청춘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노래, 연극, 퍼포먼스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베이스의 이시용. 아유, 예의도 발라요. 네. 태금의 최관용.

0: 모두 있는데요. 네, 다음은 건반의 김기사.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소리로 울리고 웃기는 보컬의 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이 기본 DNA지만 레게, 라틴,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 가져다 붙입니다. 약간의 퓨전 국밥,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소리는 한국적인데 어디서든 먹히는 그런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죠. 퓨전 국밥, 어떤 맛일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국악에다가 레게, 라틴, 힙합까지 오늘 맛있게 말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뱃노래인데요. 제가 어기여차 티여차 하면 여러분들이 어기여차 티여차 한번 해볼까요?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0: 여기는 선장님만 계시나봐요. 다들 너무 잘 지으신데요. 그러면 뱃노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저희 펀소리꾼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곳! 이곳이 어딜까요? 마음 울적한 낮에는 거리를 걸어도 좋고 또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젊음의 공간입니다.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온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데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중에 이 공원을 또 지나가실 때 저희 펀소리꾼과 함께했던 이 순간 다들 기억해 주실 거죠? 다음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랑을 준비해봤어요. 그냥 아리랑 하면은 또 저희 펀소리꾼이 아니죠. 아리랑을 보통 많이 아시는데 저희는 함께 아리랑이라는 아리랑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따뜻한 빛이 되어주자 이런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퓨전 국밥을 만드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판소리도 새롭게 재창조를 해봤는데요. 힙합과 한번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0: 던져놓고 받아먹고 요렇게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한번 판소리 랩을 나 한번 체험해보겠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청이 좋으시더라고요.
1: 던져먹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0: 비슷한데요? 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1: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0: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1: 던져놓고 받아먹고
0: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예, 한번 찍을까요?
1: 일수 네가 찍어라 빨리.
0: 일수 씨 찍어주세요.

세상만사 허망허구나. 흐히 하하. 웃는다 해도 속마음은 시름이라. 이 몸은 광대라 세상 웃기려 장단 맞추건만 사람의 인생은 웃음 뒤 눈물이로다.

0: 감사합니다. 사연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곳곳에 QR코드가 있는 배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연을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 안전한 BG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받았는데요. 마로니의 공원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병원 진료를 끝내고 터덜터덜 걷다가 국악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퓨전 국악이 너무 좋다고.
0: 네. 정말요?
1: 오늘 저희도 공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로니의 공원 아까 병원 진료 끝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두 번 정도.
0: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2: 네.
0: 네, 오늘 이렇게 병원 온 김에 이렇게 저희 공연으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질문, 판소리꾼에게 궁금한 점.
3: 생각나는 공연 일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데 보컬의 박유민 씨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박유민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공연 행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0: 였어요. 가끔 음향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베이스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없이 그냥 손싱크만 했다는 그런 후문이.
1: 그걸 얘기한다고.
0: 기억에 남으시죠? 네. 닉네임 리듬 타는 제이지님, 헌소리꾼이 국악으로 편곡하면 좋을 노래 한 가지.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이 곡 너무 명곡이죠. 국악 특유의 한감, 멋을 입히면 훨씬 더 깊고 울림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커버를. 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역시 딱 누르면 바로 출력되는 아주 노래방, 살아있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서 저희의 너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 눈치코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즐거우세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멤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딱 2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공연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따뜻한 호응으로 많이 맞아주셨어서 저희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도 아주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핫하고 너무 젊고 너무 힘찬 응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공연할 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기 오늘 잘 들어와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전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사 씨 한마디 해주시죠.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이거 국악 맞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곡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얼씨구 친구 들어.

0: 창진이 막스 봤는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공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1: 그냥 단조로웠던 하루에서 왠지 선물 받은 느낌?
2: 여기서 생기 발랄한 걸 보고 정말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3: 우리나라에 이런 팀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조선 버스커스
3: 뻔소리꾼.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농악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받아서 잘 보존해 간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 또래랑 같이 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 친구들이 못 찾은 또 다른 즐거움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자, 준비. 자, 꽃가루를 섰다고 생각하고 고갯짓을 좌우로 하는 거야. 최상설장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상모를 돌리면서 하는 거고, 꽃가루는 최상을 쓴 거하고 똑같아. 계속 꽃가루를 흔들면서 좌로 우로 위아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꽃가루를 쓰는 거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자, 준비 시작. 발림한다, 발림. 더 왼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시작.

아리송이 처음에는 아리송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풍무를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들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애들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아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좀 재미를 느끼면서 좀 실력이 좀 올라왔어요.

음악을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우두농악에서 많은 막 모신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신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행동을 막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않게. 이번 지성이 시작. 쉬고.

0: 이제 돌려보자. 다리 사이로 넣을 건데 더 이렇게 높이. 그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성이도 한이도. 아이고.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한 번 더. 빠르게 슉, 빠르게 슉. 이 상태에서 높이 던져놓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받으면 더 의지도 되고, 매일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살짝 힘든 거 있을 때 그냥 좀 더 말할 수도 있고, 평소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내가 제장할 테니까 잘 받아줘.
2: 아, 여보게.
0: 아.
2: 아, 이렇게 우리 집에 카메라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아, 마지막으로 멋진 기술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그렇지.
1: 이 지금 가운데에서 닭이 헬뜻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나는 줄 타기가 참 좋다. 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재밌다. 떨어질 듯 말 듯 하다가 중심을 잡고 우뚝 서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다.

0: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엄마를 그냥 따라와보래서 그때가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그 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래? 라고 엄마가 해서 시작했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빠 밥 먹고 갔어요?
2: 밥 먹고 갔죠.
1: 밥 먹고.
2: 오늘은 어떻게 일찍 간다.
1: 오늘 일찍, 오늘 주에 작은 누나 집에 간다고.
2: 응?
1: 다음 주에 작은 언니 집에 간다고. 몇 살 때 여기 왔어? 생각나? 안녕하세요. 어머, 저 뒤에 박 열린 거 봤죠? 두 개. 옛날에는 다 박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 지은이도 하나 걸어놓고, 지성이도 하나 걸어놓자.
3: 맨 왼쪽 거는 추석에 그린 보름달에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줄타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그려봤고요. 진짜 관객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박수도 해주고 치임새도 해줄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4: 달려보게! 거기 자네는 이렇게 높은 곳 위에 올라서니 기분이 어떠하신가?
5: 아, 그래도 내가 막내다 보니까 좀 걱정이 세.
4: 아이, 그렇지.

꽹과리랑 국이랑 장구랑 징 네 악기가 다 같이 서가지고 상모라는 모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0: 이런 예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농악은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그 예술이잖아요.
1: 놀러 왔어요. 어른들만 보다가 꼬마들이 아니고 잘하고.

아직 내가 뛰어난 재주꾼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먼 꿈이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내가 이 놀이를 계속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지 방저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2: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검 실검 실검.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4: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5: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조선 말 단열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찌는 날씨가 계속 되는구나. 덥다 더워.
1: 아이고 무슨 날씨가 그냥 어? 춥다고 덥고 짜증나 그냥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거야.
2: 안녕하세요.
1: 피디 양반 왔구만.
2: 가만히 계시면 덥지 않아요?
1: 그래서 붙이질 않을 순 없잖아. 내가 요 부채가 아니라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쓰는 이거 이렇게 선풍기인가? 어? 뭐 조그만 거 좋은 거 있던데 이렇게 쓰면 좋았을 거를 에이 시대에 뒤떨어져 아무튼 이럴 때는 그냥 보양식을 그냥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거네 말이야.
2: 전화 지난주에 드셨잖아요. 여보세요.
1: 어이! 아니 피디 양만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는가? 어? 아니 그 지난주에 먹었다고 요번 주에 먹으면 안 된다는 뭐 무슨 그런 법이라도 있는가? 어? 아 다 보양식이라는 건 말이야. 어? 몸의 기운을 돋게 하고 혈기왕 상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 아닌가? 여름 버티는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는 보양식을 탁 먹어야 여름을 그냥 더운 날씨를 딱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어? 무슨 지난주에 먹은 거 얘기라고 앉아 있어? 에휴. 답답한 사람이 옆에 와 있으면 더 덥다. 잠깐만, 어? 근데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이 다가오고 있구만, 어? 내가 초복은 겨우 어떻게 보냈는데 중복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름에 복날 더우니까 복날에는 뭔가 좀 기운을 탁하게 하는 보양식을 먹어야겠네 말이야.
2: 백숙?
1: 어?
2: 백숙?
1: 백숙?
0: 그렇지!
1: 오, 그렇지! 오, 백숙을 먹으면 되겠네, 어? 이게 복날인데 왕이 또 백숙을 탁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3: 맛있겠구나.
1: 야 이런 왕이 어딨어. 백성들 이제 백숙 먹으라고 탁 또 맛있는 백숙집도 알려주고 이런 양이 어딨냐고. 참 집에 맛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 가보세.
0: 한번 가보자.
1: 쫙 뜯어줘. 아이고 그래 김보라. 누룩 다 넣어가지고 다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냐고.
0: 중복을 맞아 백숙을 찾아온 미족. 보통 백숙은 아닐 것 같은데.
4: 어디 보자. 나온 것 같은데.
1: 오, 여기 누구 있어?
4: 예. 이리 오너라.
0: 어서 오시지요. 대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1: 어디 보자. 누룽지 삼계탕이로구나. 잠깐만 여기는 정식이고 국적, 그렇지 국적 반상으로 먹어야겠다. 응? 아니 누룽지 백숙인데 능이 백숙이네. 응? 이게 뭐야? 16호, 20호?
5: 사장님.
1: 아유, 반갑습니다.
6: 예.
1: 아, 사장님, 제가.
6: 네.
1: 중복도 되고 해가지고.
6: 네.
1: 예. 이제 누룽지 백숙 그 능이 버섯 들어간 거 먹고 싶어가지고.
6: 네.
1: 이게 찾아봤는데.
6: 네.
1: 이게 16호는 뭐고 20호는 뭔가요?
6: 그거는 닭의 크기예요.
1: 크기요?
6: 1.6kg, 2kg. 이 차이고요. 네. 세 분, 네 분 성인이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6: 네.
1: 능이 백숙으로다가
6: 네.
1: 16호.
6: 네.
1: 16호 하나 주시고 전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6: 네.
1: 이 누룽지가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6: 네.
1: 누룽지 감자전, 네. 감자 파전.
6: 네, 네.
1: 이렇게 두 개.
6: 네. 예,
1: 그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1: 예.
2: 그 시절에 또 복날 되면 백숙이나 삼계탕을 이렇게 먹었었나요?
1: 백숙이나 삼계탕? 아닐세. 그 이 복날은 원래 그 중국 진나라 때부터 쭉 유래가 돼서 이어져 왔던 것들인데 저위와 해충을 쫓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제를 지내고 뭐 그랬던 것들이 풍습 이어져서 보양식을 이제 먹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왕조 실력을 다 조선조 실력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서로 함께 나눠 먹고 이랬다는 기록은 있는데 글쎄 삼계탕을 먹었다 이런 기록은 없더라고. 근데 이런 건 있었지. 나도 많이 했는데 복날 이렇게 딱 하면은 신하들한테 집집마다 얼음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더위 좋추라고 내가 이렇게 덕이 많은 그런 임금이었다니까. 얼음 많이 썼어 그때 속빙고에서 꺼내다가 복날.
2: 임금님이 안 다니니까 상식이 들어가는 느낌.
1: 그렇지. 처음에 진짜 무식했어 비디 양반.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0: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궁금해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1: 아,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0: 여기다가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1: 네, 네. 오늘 오. 비법을 하나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0: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1: 기본적으로 온 육수가 네. 들어가고요. 네. 온 육수에 더해서 그와 어울리는 한약재들을 같이 넣어서 한 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이제 닭을 넣고 요 백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네, 네. 그럼 얘네들은 네. 뭔가요? 이게
1: 요거는 이제 엄나무.
0: 엄나무.
1: 네, 엄나무고 이거는 국산 황기.
0: 황기.
1: 네, 이거는 오가피.
0: 오가피.
1: 요거는 뽕나무 가지. 요거는 국산 중굴레예요.
0: 요렇게만 넣고 끓이면 예. 온 육수에 약재 다섯 개 들어간 그냥 국물인데 닭은 어디 있나요, 닭은?
1: 아, 닭은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0: 어,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1: 예.
0: 오, 다 먹을 수 있겠지.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제가 이게 해볼 수 있을까요?
1: 예, 직접 장갑을 끼시고.
0: 네, 장갑 끼고. 아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요거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요거 한 다섯 개 넣으시고요.
0: 요것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1: 네.
0: 다섯 개요?
1: 네.
0: 오, 가시가 진짜 있어. 그러니까. 넣어서 총 네. 다섯 개를
1: 몇 개 넣고
0: 썼습니다.
1: 요거 한 줌씩 넣으시면 됩니다.
0: 한 줌씩이요?
1: 네.
0: 아, 제가 좀 손이 큰데 네. 괜찮나요?
1: 많이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약효도 네. 그만큼 배가 되겠죠?
0: 괜찮아요? 요 정도? 네. 너무 많나요? 많으면 많다고 해주세요.
1: 예, 지금 한 마리인데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네.
1: 한 줌? 국물에는 두 알만 할게요.
0: 아, 두 알만.
1: 예, 온 육수를 부어요.
0: 아.
1: 이걸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0: 어, 이거 다 붓나요?
1: 아니요, 반만.
0: 아.
1: 이렇게 반만 붓고 우와. 얘를 끓입니다.
0: 오, 얘가 제가 먹을 닭입니까?
1: 네, 맞습니다. 토종닭이라서 몸보신 제대로 될 겁니다.
0: 아, 토종닭이에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잠깐만, 저는 그러면은 네. 물러가서
1: 네.
0: 아, 맛있게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예, 그러면.
1: 예.
2: 약초만 보면 눈이 커지시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0: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재를 보면 아무래도 그 시대도 좀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약재를 또 아주 예민한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세.
3: 포슬포슬한 감자를 곱게 갈아 컨저전을 한번 부쳐보자. 지글지글 잘 달궈진 팬에 잘 갈아진 감자를 쫙 올려주고 대파, 당근, 새우, 각종 고명을 올려주면 맛있는 감자전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이 집만의 특별 레시피, 바삭바삭한 노른지가 함께하는구나. 셰프님이 직접 만든 누룽지가 백숙에도 이불같이 퍽 올라가네. 백숙이의 누룽지, 누룽지 위에 누이버섯. 보글보글보글 한 소끔 푹 끓여지고 나면 이것이 바로 포약 같은 능이 누룽지 백숙 완성이오. 그렇지. 못지 않은 구척번성 대룡이 옵니다. 감자전부터 시작해서 송이버섯, 두부, 각종 나물, 그리고 능이 백숙까지. 임금님, 구척번성 오랜만이지요. 빛깔만 봐도 바삭바삭바삭바삭 고소한 감자가 하나 가득. 또 이것도 무엇이냐? 해물과 대파까지 올라간 해물 감자전이옵시다. 능이버섯과 누룽지 그리고 토종닭이 덩실터덩실 춤을 추는구나. 보기만 해도 기운이 퍽퍽 솟는 구척판상 능이 누룽지 백숙 대경이오.
0: 아주 먹음직스럽구나.
4: 맛있겠구나.
1: 이 식사 순서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예.
1: 제철 나물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제철 나물 먼저 드시고
0: 네.
1: 그다음에 요게 끓고 있는 사이에
0: 네.

0: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제철 나물부터 먹으라는 이유는 혹시 혈당 관련해서 뭐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여기 노슈가 글루텐 프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설탕을 쓰지 않아요.
1: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0: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주재료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양념이 주인공이 되는 게 싫거든요.
1: 맞습니다. 원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즐겨야지.
0: 네. 자, 그럼 네.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디 먹어볼까? 아, 채소로 만든 나물부터 좀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먹으면서 다니면서도 얘는 나물 이름을 계속 까먹어. 이야,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이게 참나물인가? 나물 이름은 모르겠네. 오, 그때 내가 만들었던 나물에 견주어도 밀지 않는데? 과인이 머위를 묻히고 있노라. 야, 이게 반찬이 진짜 다 직접 여기서 만드셔서 그런지 응? 입에 쫙쫙 감기는 게 맛있네. 응? 아, 이거 나물만 갖고도 밥 먹겠는데? 나물만 그거 먹으면 안 되죠?
2: 그렇지.
1: 아, 얘가 풍미 자반이구나. 응? 오. 풍미 자반을 한번 먹어봐야지. 와, 송이향이 있다. 향긋해. 아, 일단 반찬들이 아, 얘도 뭐해. 아, 잡채가. 잠깐만. 아. 간이 세지는 않은데 입에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있네. 반찬. 오케이, 통과. 아, 아직 더 끓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감자전부터 먹어볼까나. 오, 야, 이 밑에 이거 뭐게? 어, 잠깐만. 이야, 먹어봅시다. 뒷면은 누룽지, 앞면은 감자. 찍어서 고추 하나 얹어서 먹자. 찍어서 고추를 와삭거릴 것 같은데 엄청. 아니, 그렇지. 누룽지를 넣고 감자전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그랬더니, 아, 누룽지를 깔고 감자전 하신 거구나. 응? 아, 이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감자전에 그 부드러움 있잖아요. 그거, 누룽지의 고소함이랑 만나가지고, 아, 맛있어. 어, 얘도 먹어야지. 정말 맛있어.
3: 코가 참 고소하고 바삭하고 딱.
1: 자, 아니 이게 누룽지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응? 엄청 바삭해요.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알려드릴 방법이 잠깐만 응? 보세요. 이게 ASMR 아는 거 없잖아. 응?
4: 상당히 불편해 보이시죠?
1: 아, 그래요. 아. 과인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3: 전하! 능이 누룽지 백숙이 다 끓었사옵니다.
2: 맛있겠구나.
1: 와, 이거는 ASMR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조선시대에서 와가지고 좀 잘 모릅니다. 오, 능이 버섯도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 응? 이거 보세요, 능이 버섯. 우와. 아, 이거 막 무슨 저기 고기 같지 않아요? 고기? 응? 우유 국물이 잘 헤어지도록 자작하게 이제 어느 정도 된 듯하니 자, 오, 누룽지로 덮어놨어. 어? 야, 토종닭이라서 이거 봐, 날개의 입뼈 길이 크기 보세요. 엄청 크지?

0: 형이 손바닥이랑 비교해보세요. 제가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1: 닭다리만 한데
0: 오지간한 응? 닭다리 여기 조금 올라오면 닭다리인데? 와 크다. 자 얘가 진짜 토종닭이라는 거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게 닭가슴살 부위 보세요. 크기 와 이거 와 진짜 크다.
1: 임금님은 다리부터 드세요? 가슴살부터 드세요?
0: 내가 결혼하고 너무 좋은 게 나는 사실은 얘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부들부들하거든. 가슴살은 사실 제 아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싸가는 걸로. 자, 이 다리가 어휴, 뽑혔다. 이거 보세요.
2: 얼씨구! 아.
0: 확실히 토종닭이라는 건 육질이 진짜 쫄깃쫄깃 찰지다. 응? 근데 원래 여기 조금 했었나?
1: 자극에서 보는 것처럼 돌쇠처럼 뜯어드시는데 임금 맞으시죠? 돌쇠 아니지?
0: 임금은 맞고 만강이라는 노비를 출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노비가 양반가의 규수를 짝사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약간 그렇게 먹었지.
3: 나의 최애 날개.
0: 닭고기는 날개가 맛있어요. 사실 먹다 보면 얼마 먹을 게 없긴 한데 고기가 제일 부드럽거든. 이거 봐. 앞뒤로 한 번만 훑어주면 끝. 유혈아 먹었네. 능이랑 누룽지를. 아 이거 너무 큰 걸 넣었나? 왜 백숙하면 이제 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느냐? 능이가 이 능이의 특유의 향이 닭고기의 잡내를 딱 잡아주고 능이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닭고기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네. 필수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무기질, 뭐 기타 등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함께 먹으면 좋은 거지. 궁합이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내랑 나처럼.
1: 그건 당연히 네. 저랑 임금님이랑 궁합이 좋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아직은.
0: 욕심 진짜 많다. 내 아내 자리를 노리는 거야? 아유 참나. 아유 우리 그 아내님이 최고지. 1번.
2: 우리 임금님 무더위에 지쳐 기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수라를 맛있게 드시니 성은이 만족합니다. 무더위 잡는 복날 최고 보양식은 뭐니 뭐니 해도 백숙이라 하겠네. 거기에 바삭한 감자전인데 도바삭한 누룽지를 넣으니 세상 이것보다 고소하고 바삭한 것이 또 어디 꼈어. 오늘 우리 임금님 채턴 거 버리고 아이고 손으로 토종닭을 뜯어 드셨네.
0: 아유 잘 먹었다.
2: 아쉽구나.
1: 전하 오늘도 참 많이 드셨네요.
0: 그러게 많이 먹었네. 어 아까 그 삼계탕이 왜 복날 먹었다는 기록이 없냐고 이렇게 궁금했었지. 동의보감에 보면 이 닭고기가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를 안정되게 해주고 또 기력을 키워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복날 삼계탕을 대대로 이렇게 꾹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거나 동네에서 이렇게 뭐 복날 저기 하고 그러면 삼계탕을 백숙을 이렇게 닭고기를 해서 먹었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0: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숙이나 닭 요리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 어떻게 뭐 답이 좀 됐는가?
1: 한 10점 만점에 한 5점.
0: 5점? 아, 이 비디 양반 진짜 좀 착한 사람이세. 응?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이 좀 모셔와가지고 좀 물어볼까? 응? 사장님. 예, 사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2: 네.
0: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탑 오브 탑. 아, 와, 또 탑 오브 탑이죠. 좀... 아, 네, 으뜸 중에 으뜸이로구나. 아, 정말 예. 야, 누룽지 직접 하시는 거죠, 여기서?
2: 네, 공장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사장님 이러지 셰프님 안 이러잖아요. 근데 사장님이신데 셰프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잖아요.
2: 네. 네.
0: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아, 한식은 네. 전문 셰프가 없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아... 중식이나 일식, 네. 뭐 보고 이런 것들은 전문 셰프가 있는데 한식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0: 아, 맞아요.
2: 저는 현재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제가 처음에 연기 배울 때 네. 저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기는 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네. 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2: 아...
0: 한식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긍지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닐까. 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정말 정성이 담긴 음식은 네. 아무나 할 수 없다.
2: 네.
0: 그죠?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저는 그럼 이제 아직 다 못 먹었으니까
2: 네.
0: 네, 나머지 좀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아,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예.
1: 오늘 중복이라고 이렇게 백숙을 거하게 드시네.
0: 아, 그러니까
1: 말복에 뭐 드시려고 이렇게 거하게?
0: 어, 그러네. 말복에 우리 뭐 먹으러 가요? 내가 가지 않는데 다 갈 거야? 그렇지. 다음 시간부터는 말복에 으쌰. 어휴, 잘 먹고 갑니다. 왜 비가 오냐? 어휴, 죽다 힘들어. 어허. 어휴. 아이, 잘 먹었다.
3: 폭날 맞이 기력 충전! 오늘도 맛있고 힘나는구나!
4: 자, 우리 기력당이 한번 놀아봅시다.
0: 아이고, 좋다.
5: 각종용 꼭 넣어야 되는지 목에.
0: 이야, 참으로 푸짐하구나.
5: 맛있구나.
6: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운전으로 갈 수도 있어.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쳐놓니 제가 어찌 울까마는 적격하자 죽은 군사 운조란 듯

마을 쪽에 나무나무 끝들이 언제 오든 각시의 손질 부터도 쌓인 군사 고향이 뛰기 듯한가 귀축도 부려귀대 슬피 군원 전추군세 연산군량 취지로 주녀 노력질이 한때로나 소태소태 저 흉년새

직 까까 가련하구나. 촉감하게 주제는 창조진들 냉정인들 아니들까 변기줬다 쑥국쑥국 창류는 화를 들어 사제였다 걱정 마라 설간다 손으로 후반세가 반공의 동동 높이 썩둑 남풍어 놀랜 양육 하루바람 염려마다 내가 이제 먹어주랴 두나대 떡 버리고 나고 오늘도 오늘 초바람에 기 절망 그 벗어났다 화병아 우지 마라 놓치리 처종달새 한계 후통에 거부흑을대여 버린 홍부들 대입었네 떡국따오기 줬다오기 오림의 부전이라 적격풍파가 이런 온다 벌써가자 처에 오랬어 운남 끝에는 놀란 정류를 갈 수도 이게 열망 국군의 폭병을 보고 도망간다 이리 가면 백낭 끄르르 저리 가면 백낭 끄르르르 사슬 바른 저 할미세 적병군병 폐한장졸 순금 갑옷살 어디다 두고 살도 많고 창어질려 희한하고 구름을 들여 내 단장을 보려

홍목소에 빼쪼간 가리국에 뿌리며 찌꺼꾸벅대그르르 내리며 찌꺼꾸벅대그르르

탄신도 저것이 모두다. 나 어제 적 죽은 군사가 후국을 돌아가지 못한 원귀 되어 나를 보고서 웬망을 끊었구나.

고향 두고 벙바이 땅천은 허거바이 김포로 돌아가다 한바이 통진 붉은 바이 인천은 석바이 시흥 울문산 후덕바이 형제바이 삼신바이 화천 광안악산 현브람 연주대로 세수바이 우훈바이 문턱바이 수원 한나하루 영웅바이 절정바이 금바이 강주는 서성바이 이천 올골지바이 금정은 안절바이 여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장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홍설영세남 찌꺽바이 과주를바이 황주는 쪽돌이바이 표양가명 장경문안세바이 도거바이 서문안에 안장바이 오바이 서강에 순하는 실바이 북천은 허바이라 걸어올라 한양서

환상이 금리에 박이들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구

0: 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1: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2: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보, 딸기 따고 있는 중이야? 많이 따자.
1: 네, 많이
0: 따요. 딸기 많이 익은 것 같아, 여보, 여기.
1: 보이네, 여보.
0: 그래?
1: 네.
0: 아, 근데 과육대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2: 귀농 2년차 동찬 씨는 올해 두 번째 딸기를 수확 중입니다.
1: 여보.
0: 응?
1: 사랑해요.
0: 부득은 당신 사랑 안 하나?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묻지 마시고 그게 진심이 되니까요.
2: 동찬 씨는 농사도 취미생활도 모두 열심입니다.
0: 이거 짠돌인데? 집을 짓고 에이씨 잡니다.
2: 긍정왕 동찬 씨와 가족들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동북단에 위치한 천안. 초보 농부 동찬 씨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여보, 딸기 따러 가볼까?
0: 그래, 가자. 얼마나 익었는지 궁금하네.
1: 여보, 어디 따볼까, 그러면?
0: 일단은 여기 산동부터 따야 돼, 산동.
1: 아, 산동부터 딸까요?
0: 당신이 그러면 이쪽에서 따. 그럼 내가 저쪽부터 딸게.
1: 아, 알았어요.
0: 여보, 몇 퍼센트로 따야 되지?
1: 한 80% 정도. 어떤 정도인지.
0: 알지, 여보. 당신은 뭐 땄는데 다 알지. 80% 정도 딴다 이거지? 살다 보면 알게 돼.

0: 떠난다는 그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1: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거 봐요. 잘 익었다.
2: 그런데 동천 씨가 딸기 수확기를 타고 편하게 앉아서 수확을 하는 것과 달리 아내는 힘들게 서서 딸기를 따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3: 근데 왜 사모님은 저 기차 같은 거 안 타세요?
4: 아, 그럼 속도가 느려요.
3: 아, 챙겨다 드려요?
4: 그렇죠. 이거 그냥 푸르륵 따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빨리빨리 걸어야죠.
3: 좀 기차가 더 편해 보이는데?
4: 편하긴 하죠. 이건 이렇게 따면 허리도 아프고. 네. 그렇지만 속도가 한 두세 배는 빠를걸요?
3: 아, 그냥 하는 게요?
4: 네네.
1: 뭐 내가 속도가 늑대나? 참. 근데 이거를 타면요, 정확하게 딸기를 볼 수 있어. 아래부터 이 아래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딸기를 놓치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과육대 터졌네. 아, 너무 늦게 땄네. 저 안 먹어요. 엄청 잘해. 괜찮.
2: 그런데 옮기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1: 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건데 이걸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철로 제작해가지고 이게 무거워가지고 사실 여성분들은 또 다루기도 힘들어요.
2: 조금 무거워 끄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수확에 박차를 가합니다.
1: 나는 행복한 사람. 요거를 뭐 알람이란 딱 보면요, 아, 창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알람이 하루에 10번 정도가 울려요. 그러면 알람 울릴 때마다 실수를 안 하잖아요. 실수를. 그래, 열어야 돼.
2: 알람까지 맞춰놓고 철저하게 시간을 맞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8시엔 차단광을 열어 딸기가 햇빛을 맞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농사를 지어 그런지 올해는 딸기 당도가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1: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복합환경까지 다 해서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3: 시설만 안 돼요?
1: 네. 시설은 안 돼요.
3: 보통은 그 정도 탓이나요?
1: 예전에는 좀 저렴했다고 하는데 요즘 철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이런 피복류 이런 것들이 다 올랐대요. 특히 이제 철강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좀 비싸졌는데 이제 아마 이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왜 또 토지 비용은 빠진 거죠?
1: 네, 빠진 거죠. 토지 비용 빠진 거죠.
3: 시설 비용만?
1: 예, 시설 비용만 그 정도 들죠.
5: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딸기 누가 갖고 왔네?
4: 아까 제가.
5: 오.
4: 맞아, 가지고 올까요?
1: 내가 갖고 올게요. 여보, 힘들어. 당신 포장해야 되잖아.
4: 왜요?
2: 농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시골로 내려와 고생하는 것 같아 동천 씨는 조금이라도 아내 일을 덜어주려고 노력합니다.
1: 야, 그 딸기가 조금씩 늘어난다, 여보.
4: 그러네.
1: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4: 좀 남편 많이 자상한 편이에요.
3: 좋으시겠어요?
4: 네? 저 약간 제가 보니까 서울 남자랑 살아야 되나 봐요. 확실히 좀 자상해요, 많이.
1: 여보, 라면 끓일까?
4: 좋아요, 그래. 맛있게 끓여줘요.
1: 그래, 그래, 그럼 두 개.
4: 네.
1: 여보.
4: 네?
1: 이거 두 개, 이거 안 되지?
4: 작을 거, 거기 위에 뭐 설거지 해놓거든요.
1: 그래?
4: 네.
1: 아, 여기 있네. 두 개.
4: 네.
1: 여보, 이거 무슨 김치야?
4: 그거, 열무김치네요.
1: 이걸 넣자.
4: 좋아요.
1: 아니, 이래 속이 확 풀린단 말이야.
4: 풀고 싶다, 여보.
1: 그치?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어. 어머님이, 어머니 갖다 주신 거야?
6: 그런가 봐요.
1: 국물 넣어야 돼. 그렇지.
2: 요즘처럼 바쁜 수확철엔 아침은 보통 라면이나 빵으로 간단하게 때울 때가 많습니다.
1: 여보, 시원하게 딱 국물이 맛있다. 이거 약간 덜 익어야 맛있어. 라면 꼬들꼬들하게. 볼게 내가. 어우 맛있다. 여보, 라면 먹어. 진짜 맛있겠다.
4: 응. 여보.
1: 파이팅. 파이팅. 맛있다.
4: 맛있어요? 응. 오, 면발이 살아있다, 여보.
1: 어. 그 라면을 너무 푸게 키잖아. 그 맛이 없어. 약간 이렇게 맛있는 거야. 좋아?
4: 이 맛이야.
1: 그치? 이 열무가 있잖아?
4: 네.
1: 뜨거운데 좀 데쳐진 거잖아.
4: 네.
1: 그런데도 아삭아삭해.
4: 아, 진짜?
1: 그건 희한한 거야, 이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네. 물에 대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아삭아삭하지 않잖아.
4: 응. 소금에 절여졌잖아요.
1: 그렇지.
4: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얘가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한 거예요.
1: 야, 나 진짜 미치겠다. 그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싸대기 맞아.
4: 여보, 입과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1: 봐봐.
4: 너무 소리도 난다.
1: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4: 네.
1: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세포가 이렇게 죽으면은, 세포가 죽으면은,
4: 네.
1: 세포막이 터지면은, 이게 물러지거든. 근데 이게 아삭아삭하다는 얘기는, 이게 세포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가 뜨거운 물에 데쳤는데 세포막이 살아있느냐? 그게 희한하다는 거야.
4: 아니, 그게 입과적 설명이에요?
1: 이거는 사실 식물학자들이 얘기해야 돼. 근데 나 얘기 잘못 얘기했다가,
4: 네. 싸대기 맞아요?
1: 혼나.
4: 아니, 싸대기는 안 맞고 혼나기만 해요? 역시 라면은 속 푸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1: 내가 그린 게 확실히 맛있지?
4: 여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어, 그래.
4: 여보?
1: 응?
4: 사랑해요.
1: 부투근 당신 사랑 안 하나? 왜 와?
4: 네.
1: 너.
4: 잘 먹었어요.
1: 어, 됐어. 나 이제 불 좀 볼게.
4: 그래요. 저 딸기 이거 마저 포장할게요.
2: 사실 가족이 귀농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귀농 전 독일계 자동차 부품 회사 사장이었던 동천 씨. 여러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과감하게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농사는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 제가 아내하고 전라남도에 귀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5주 동안에 같이 생활했거든요.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아닌가 싶어서 전 기억이 오게 갔죠. 너무 거칠어요. 마지막으로 택한 게 이제 농업인데요. 농업에서 이제 저도 이제 또 둘러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8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딸기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정 후에 딸기에서 또 집중 교육을 한 거죠.
2: 동천 씨가 남은 수확을 하는 동안 아내는 1차 수확한 딸기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차 수확을 마칠 쯤 느지막이 아들 중현 씨도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우아하게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
6: 포장 잘 돼, 엄마?
4: 야, 근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6: 저게 그거 가는 거고, 비하인드미? 5km 정도?
2: 중현 씨는 일하기 전 오늘 출하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4: 아, 진짜?
6: 25,000원짜리 있다고?
4: 2만 원, 25,000원?
6: 2만 원, 25,000원? 2만 원, 25,000원.
2: 그런데 엄마가 포장하는데 계속 구경만 하고 있네요.
3: 어머니 포장하시는데 옆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네요?
6: 아니 이게 그 이제 포장을 제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급할 때 아무래도 이제 포장도 은근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장을 하면은 안 이뻐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섬세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이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은 이제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쉬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는 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2: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분업화했습니다.
6: 한번 사진 한 번 더 찍고.
4: 네네. 아, 오.
6: 네, 사진 한번 찍어서.
2: 인터넷 판매는 아들 담당입니다.
6: 이렇게 올라가요. 6초, 12초 전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제 당근마켓으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4: 오늘 딸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직산 하나로만 한번 가볼까?
6: 직산 하나로만 좋지.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래도.
4: 그래, 오늘 한번 뭔가 포장해가지고 500g으로.
6: 얼른 포장해가지고.
4: 한번 가보자.
6: 출발하자.
4: 네, 좋아,
6: 출발.
4: 그럼 가자.
6: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바쁘다, 바빠.
4: 가자.
6: 자.
4: 잠시만 잠바 하나
6: 챙겨가서 갈게. 어이. 나 시리얼 올게 엄마.
4: 어.
6: 아 진짜
4: 손.
6: 손
4: 올래? 그래 그래.
6: 으차. 타 엄마.
4: 어.
6: 안 다쳐?
4: 아니 잠깐만 됐어. 자 이따 뵐게요.

0: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직산의 대형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딸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문받은 물량을 보내고 남은 물건이라 양이 얼마 안 됩니다.
1: 오, 왜 이렇게 많아요? 오!
0: 아내 교선 씨가 가지고 온 딸기에 비하면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 저희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2: 네, 저희가 왼쪽에다 놓을게요.
1: 부러워요, 사장님. 네,
2: 곧 나오겠죠.
1: 아니, 곧 나오긴 할 텐데. 아니, 근데 딸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아, 오늘 딸기 되게 많이 나왔나 보다. 그러면 15,000원, 11,000원 주려나?
2: 15,000원, 11,000원. 그럼 여기 위에다 그냥 가름한다?
0: 다른 농장 가격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 왜냐면 가격을 그냥 똑같이 붙여야지 소비자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또 농가들도 가격에 경쟁하지 않고 그냥 네, 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결과가 좋다는 것도 귀농 후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오후
3: 야, 할 거 많은 건 아니지. 이걸 자르는 거 뭐야? 새순을 자르는 거야? 뭐를 자르는 거야? 기준이 뭐야?
4: 이거?
3: 어.
4: 이거 꽃눈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거지.
3: 이게 꽃눈이야?
4: 그렇지.
3: 야, 그거 충전하면 하루 써?
4: 어, 하루 더 써.
3: 야, 이거 좋다, 이거.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4: 그러니까 다 자르는데 이렇게 정리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겨우내.
3: 아, 그럼 얘는, 얘 가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어, 신기하네.
5: 넌 전지 같은 건 안 해보셨나봐요?
3: 아, 저는 안 해봤죠. 전 딸기만 키워봤죠.
4: 그렇지.
3: 예, 네, 이쳐봐봐, 내가 한번.

0: 또 한번 봐볼게. 여기를 이렇게 잡고 갖고 자르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니, 그래. 더 바짝?
1: 난 더 배워야겠다. 이거. 나 때문에 시간 너무. 야, 이거 잘못 자르면 큰일 나겠네. 이거 위에?
2: 아니.
1: 여기를. 아,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나 때문에 시간 다 뺏겨, 여기. 네가 해.
0: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동호회 비슷한 거요? 거기 했는데 이 친구 이제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를 통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동갑이에요. 65년생. 동갑인데 나보다 생년월일이 한 달이 늦어. 동생.
3: 동생이야?
0: 네.
3: 동생이에요?
0: 왜 맞아, 동생.
4: 너 미돌생이냐?
0: 나 8월생.
4: 나 4월생이야.
0: 무슨 웃기고 있네, 지금.
4: 4월생이다.
0: 아니라고 그랬잖아. 무슨 얘기죠?
4: 아, 4월 20일.
0: 그래? 노래 한 곡 불러봐봐. 아우, 힘든데.
4: 아, 그럴까?
0: 그래.
5: 두개 살리라 한번 하자.
0: 그래.
6: 뭐가 산다. 아, 집을 짓고.
0: 이야, 잘 부른다, 에이.
6: 남녀
0: 에이, 시작이다.
6: 내 사랑꾼이
0: 걸어가면서
6: 흙에 살리라.
0: 야, 좋다. 자, 가자. 자, 아이고, 가자. 준현아, 이거 맞아 들어.
7: 친구네 농장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농장 화목난로의 연료로 사용하려고 얻으러 왔습니다.
0: 준현아, 이거 말리면 엄청나게 잘 타는 거야, 준현아. 야, 차곡차곡 쏴. 그래, 많이 쏴. 차곡차곡. 가자. 됐어. 가자.
4: 야, 우리 창고에서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좀 먹자.
0: 그래. 아유, 야, 이거 창고 새로 지었어?
4: 어, 얼마 안 됐어.
0: 이거 뭐야, 당구대가 있네?
4: 좋아.
0: 여기.
4: 나의 식초. 웰컴.
0: 오, 당구 좋아 보인다. 이거 새 거야?
4: 아니야, 중고야.
0: 그거 한번 깔아봐봐.
4: 어떻게?
0: 이거 봐라. 야, 이거 새 거 살려면 700에서 800. 800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헐리우드 괜찮은 거야. 나 이거 고등학교 생각나는데, 대학교 때? 헐리우드 이거 저기 했던 거? 그 게임비 안 받지?
4: 아, 알았어. 게임비? 게임비
0: 못 받아. 10분에 100원. 이 정도 되겠다.
4: 세팅까지?
0: 원래 이게 예의야. 당구에 대한 기본 예의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정확하게 놔줘야지, 얘가 못 치더라도 불만이 없어. 이거 짱맨인데? 이거 저 장난 아니야. 완전
8: 해서 보여. 친구 여기다.
0: 해봐. 아, 왜?
8: 알아. 들어왔다고.
0: 아니야. 백이 아니야, 이건.
8: 뭘 아니야?
3: 백이 아니야?
0: 이거 백이 아니야.
8: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0: 아유. 잘 주는데, 여기 예의. 이 집이 예의가 있어, 당구에 대한. 초점이 오라서. 잘 주네. 잠깐만 기다려봐. 3쿠션이야, 3쿠션. 푸가닥을 친다고? 야, 씨. 야, 거기 두가닥을 친다고?
8: 야,
0: 오케이. 해봐봐. 끝까지 가보자.
9: 아이, 부끄럽다.
7: 아, 아무래도 오늘은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0: 아, 몰라 그랬는데. 아, 그렇다. 쎄네. 좋다. 가끔은 놀러 와야겠네.
7: 동갑내기 삼총사가 함께 먹을 오늘의 메뉴는 농사의 피곤을 싹 날려줄 매콤한 닭발입니다.
4: 여기다가 술곱에 딱 정확하게 만들고 탁구장 깔고.
0: 이야, 맛있겠다.
8: 순태가 닭발.
0: 자, 하자. 닭발 먹자. 자.
8: 닭발이 맛있게 생겼어.
0: 야, 봐라. 이 닭 모양이 딱 쓰잖아. 이걸 먹어야 돼. 예?
4: 잘 먹어. 저기 또 이
2: 이거는 뭐 좀.

0: 먹어야 돼.
1: 그래? 이거. 옛날 그런 말 왜 했지? 근데 무슨 거였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돈 넣냐, 농사 지어가지고.
0: 나 지금 정리 좀 하고. 어? 날씨가 도와주고, 초에 묻혀서 살아.
1: 돈 욕심 내지 말고?
0: 그렇지.
1: 그럼 나중에 돈이 쫓아오나? 그래?
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쫓아오게 돼 있지.
2: 농사만 잘 하라는 말씀이시네. 다른 거 보지 말고 농사만. 아~ 농사만 잘하면 돈은 알아서 들어온다.
1: 그럼 넌 농사한 지 몇 년 됐는데?
0: 나는 좀 됐어. 25, 한 5년 됐어.
1: 배농사만 했나?
0: 배농사만.
1: 다른 걸 안 하고?
0: 다른 건 없지.
2: 25년이면.
1: 그러면 너는 연간 1억 넘게 벌겠네. 순수익으로.
0: 그 정도 되겠지.
1: 도보나본데?
3: 친구 너무 희피하다고들.
1: 어? 그래? 다쳐. 넌 몇 평 하는데?
3: 나도 한 2만 평 가까이. 2만 평.
0: 대대농이지, 대대농.
1: 근데 얘는 2억 넘게 벌겠네?
0: 2억은 장난이지.
4: 껌.
1: 예?
4: 껌이지.
1: 야, 시래기 지내야 되겠네? 야, 반갑다.
0: 귀농한 우리 동천이. 아유.
1: 재밌다, 웃는다, 웃는다.
3: 그게 안 되는
1: 게 맞아. 네? 잘 웃는다.
0: 우리 기록한 학교간의 친구를 무가 맞춰줄 뭐야? 뭐야?
1: 좋다, 좋다. 야,
0: 대박.
1: 아니, 나는 멋져 대박이 났어. 나는 기록을 했는데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건 대박이 난 거야. 왜냐면 저라, 적어도 나는 왕때는 안 되잖아, 주연아. 그치, 현지가.
3: 아, 그럼.
1: 너, 나 왕때 안 시킬 거잖아. 그러면 성공한 거야. 박수. 그럼 성공한 거야. 너 무조건 배워. 삼식이라도 치워.
5: 내 식구가 함께하는 고단하지만 행복한 저녁이 저물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이른 아침.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딸기 수확철엔 오늘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6: 일어날 시간 됐네. 농장 갈까요?
1: 어, 뭐 시간이 다 됐어?
6: 네, 그러네요. 잘 잤어요?
1: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6: 갈까?
1: 가자. 커피 한 잔.
6: 응, 커피. 커피 한 잔 저는 좀 마실게요.
5: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이다 보니 피로가 쌓여 아침 커피 한 잔은 습관이 됐습니다.
6: 여보, 여기 있습니다.
1: 갖고 와.
6: 갖고 올까요? 맛있게 드셔와요.
1: 이 책은 어디서 샀어, 여보?
6: 네?
1: 이거.
6: 정연이가 샀나 봐.
1: 아, 이걸 정연이가 샀다고? 이 효녀일세. 효녀야, 효녀.
6: 네.
1: 어, 어떻게 이런 책을 읽을 생각을 했지? 봐봐.
6: 뭐 해주고 싶나 봐.
1: 아우, 얘 봐라.
6: 그 여기 작가가 쓴 건데? 딸이 쓴 게 아니라?
1: 아니, 작가가 쓰더라도 이런 네. 책을
6: 네, 네.
1: 사서 읽는 것 자체가 부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
6: 아, 그래요?
1: 그럼. 하루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참, 똑똑. 얘 봐라, 진짜. 이 소녀가 될 것 같은데.
6: 그래요?
1: 잘할 것 같아.
6: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아들보다 딸한테 더 잘해줘?
1: 중현 있는 거. 이거
6: 아니야. 걔는 안 읽어.
1: 이거 같은데, 진짜. 안 읽어?
6: 나 읽는 거 못 봤어.
1: 나 진짜, 얘 큰일났네.
5: 딸 정현 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 중인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1: 딸기 따야지.
6: 어 그래요. 여보, 얼른 가자.
1: 아니, 불도 피워야 돼. 오늘 날씨가.
6: 네.
1: 오늘 그래 춥지 않은 날씨.
6: 쌀쌀한 것 같아요.
1: 빨리 난로도 펴줘야 돼.
6: 기다려.
1: 가자. 불꽃.
6: 네.
5: 동이 트기 전. 서둘러 하우스로 출근했습니다.
6: 먼저 딸기, 내가 딸기 시작할게요.
1: 어, 그래.
6: 네.
1: 불 켰어?
6: 예, 들어가요.
1: 어.
5: 요즘처럼 추운 날엔 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난로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1: 어? 어. 됐어. 딸기가 지금 여기 보은 중에 있는데요. 보은하고 가온을 같이 하는데 햇빛을 막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그 열면은 차가운 공기가 딸기 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난로를 피워서 여기 그나마 여기 주변 온도를 좀 데워주면 우리가 그 차각막을 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갈리동도 따뜻하지만 일단 재배용도 많이 따뜻해져요. 조금은 따뜻해져요. 조금은 많이 따자.
4: 네, 많이 따요.
1: 어, 어, 딸기 많이 익은 것 같아요.
5: 그런데 아내만 존댓말을 쓰시네요.
1: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나?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면 자연스럽게 존대하듯이 웃지 마시고 이게 진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존경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저를 존대하고 또 우리 와이프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존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나를 존중해준다 이렇게.
4: 이쪽은 분열이 좀 많이 되어 있네요.
1: 분열?
4: 네.
1: 어쩔 수 없이 두 개 키워야 되겠네.
5: 한창 수확 중이던 동천 씨가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1: 아, 이건 작물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꽂는 건데요. 저쪽에 보면 파란색들이 있거든요. 배관이 터져갖고 제가 연결한 곳이에요. 주황색발이 있는데요. 주황색발은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다. 다음 작업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라. 이런 표시예요.
5: 수확이 끝나면 저격 작업을 합니다. 또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배양액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배양액 수치는 딸기 생육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1: 사람으로 보면 병검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인지,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이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 아빠 이거 pH 재보니까 6.3 나오네.
1: 우리가 지금 5.8 주고 있지.
2: 그렇지.
1: 자, 괜찮으니까 가자.
2: 오케이.
1: 가자.
5: 지금처럼 아들이 함께 도와주니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7: 네. 다녀오겠습니다.
4: 어, 다녀와요.
5: 수확을 마치자마자 중현 씨는 택배 발송을 하러 갑니다.
2: 예, 3시까지 보내야 당일 발송이라 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오!
5: 오! 새벽에 수확을 하는 이유도 모두 당일 발송이 원칙이라서인데요. 조금이라도 신선한 딸기를 고객에게 빨리 배송하기 위해 오전엔 정말 정신없이 바쁩니다. 택배나 판매는 아들 중현 씨 담당이라 대부분 혼자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머나, 잠겨 있어.
8: 잠겼어요?
2: 전화해 봐야죠.
8: 이런 경우도 있네요?
2: 네,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잠깐 어디 나가셨을 때. 네, 적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5: 시간이 없어 택배를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2: 이렇게 해드리고. 수고하세요. 네, 위에 다 적어놨어요. 두 군데 다, 두 박스거든요. 네, 두 개 다.
9: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2: 네, 한 군데로 가요.
9: 예,
2: 감사합니다.
5: 택배 발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엄마는 또 열심히 점심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바쁜 수확 일정으로 지쳐있는 식구들의 체력을 보충해줄 보양식. 낙지 볶음을 준비했습니다. 낙지 볶음

0: 맛의 포인트는 바로 직접 키워 만든 딸기청입니다.
1: 좀 색다른 단맛을 좀 내주는데 풍미 있는 단맛을 좀 내주거든요.
0: 요즘은 일이 많아 여러 가지 메뉴는 못 만들지만 하나를 만들어도 식구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1: 준비 다 됐어. 네. 세팅 좀 부탁해. 네.
2: 다 됐어?
1: 여보 다 됐어요.
2: 맛있겠다. 이거 뭐야?
1: 낙지볶음 했어요, 오늘 점심은.
2: 맛있겠는데?
1: 아, 그래요? 2인분 있어요, 2인분.
2: 오케이. 낙지가 있었나?
1: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있더라고요.
2: 여보, 네? 사랑해요.
1: 오늘 2인분.
2: 좀 당신도 해야지. 뭐, 누군 사랑 안 하나, 뭐, 그래.
1: 여보, 저도요, 사랑해요.
0: 가족이 함께하는 단란한 점심. 아들이 귀농을 하고 좋은 것이 많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1: 그릇이 너무 작은데?
2: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비벼서 먹는 맛이 진짜 맛있는 거
1: 같아. 아껴서 먹는 느낌?
2: 한꺼번에 비비잖아. 네. 그건 맛이 없어.
1: 아하.
2: 조금씩 이렇게 비벼가면서 먹는 거야. 이렇게.
1: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딸기 따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 어머.
1: 네?
2: 쫀쫀한데?
1: 그리고 딸기청이 들어간 낙지볶음이에요.
2: 이게?
1: 네. 단맛을 딸기청으로 지금 낸 거예요.
2: 뭐 특이하지 않냐, 중현아? 뭔가 자연스러운 맛 있잖아, 중현아. 응? 그런 맛 같아.
0: 아들 중현 씨도 맛있게 먹습니다.
2: 쫀득쫀득하지? 응? 여보, 이 낙지가 네. 쫀득쫀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중현아, 이거?
3: 뭔데?
2: 이거 세포벽이 살아있어서 그래.
0: 며칠 전 라면 먹을 때도 들어본 말 같은데요.
2: 이게 아삭하다라는 얘기는
1: 네.
2: 세포벽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세포벽이 터지면은 이게 쫀쫀하지가 않아. 물컹물컹하거든. 이건 지금 세포벽이 딱 살아있어갖고 세포벽을 우리가 씹는 맛이 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싸대기 맛은.
0: 뼛속까지 입과생인 남편은 개그도 항상 이런 식입니다.
2: 봅시다.
3: 엄마? 문 열어주셔?
0: 지금 배달 가는 곳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단골 가게들은 직접 배달도 해준다고 하네요.
1: 이제 저희 남편도 연봉이 이제 업단이 연봉을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실 남는 거는 그냥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3: 일반 산업계열에선 내가 잘해야 뭐 5천만 원 1억 벌 수 있으면은 여기는 내가 잘하면 뭐 3억 5억 벌 수 있는 느낌?
1: 아, 그래?
3: 그래서 메리트 있고 이 산업 자체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참여 인원이 줄겠다. 그냥 아무리 뭐 주변에 뭐 딸기 농가가 많이 생기고 뭐 스마트 팜이 많이 생기고 많이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농가 수는 떨어지고 절대적인 생산량은 떨어지거든.
1: 아,
3: 뭐 메리트 있지 않을까?
4: 아이고, 안녕하세요. 6kg 일단.
5: 아, 네.
4: 되게 올려드릴게요.
5: 네네.
4: 아마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10kg 이상씩 가능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괜찮으세요?
5: 네.
4: 이 정도 사이즈로 무조건 아마 한 달? 한 3주 한 달?
1: 그렇게 나올 거예요.
4: 3주 한 달 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1: 케이크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5: 딸기 너무 좋으니까.
1: 아, 그러셨구나.
5: 딸기 또 너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죠.
4: 많이 사러 오세요?
5: 많이 오시죠.
4: 많이 오세요.
5: 많이 오세요.
4: 다행이네요.
1: 딸기 케이크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스프레소 한잔 먹고 가고 싶다.
4: 그러면 저희 에스프레소 두 잔하고 케이크 하나 주세요.
6: 네, 오늘 이번에 내가 엄마, 하는 걸로.
1: 엄마 근데 이거 쿠키도 한 개 먹고 싶어.
6: 쿠키도.
7: 야 그러면 엄마 르뱅 쿠키하고
0: 아들과의 데이트에 신이 났습니다.
7: 녹차 티그레하고 다크 티그레. 엄마 이렇게 그러면.
4: 아니.
7: 어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6: 아이고.
1: 아유. 야, 벌써 맛있어? 겨울이다.
5: 좀 맛있는 커피 나왔습니다. 아유,
4: 감사합니다.
7: 와우. 아, 야. 아우, 감사합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5: 이것도
7: 아, 와, 머랭?
5: 네, 머랭 쿠키.
4: 머랭 쿠키.
7: 기다렸어.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주변을 맛있게 먹어보자.
4: 드셔보세요.
7: 정말 풍미가 너무 좋다. 맛집 에스프레소?
4: 에스프레소 맛집?
7: 어, 에스프레소 맛집? 살아있는?
4: 그 딸기 많은 부분 드셔.
7: 그렇게 할게. 야, 정말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4: 맛있어?
7: 먹어봐.
4: 알겠어.
7: 야, 와, 왕건이 아들이 가져가네?
4: 그러니까.
7: 잎사귀까지 먹는 걸로 해봐. 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생크림 그러니까. 쓰신다 그래가지고.
4: 크림 진짜 엄청 부드럽네.
7: 야.
4: 네, 감사하죠, 저희도. 이제, 저희 딸기를 이렇게 잘 써주시고, 또, 이렇게. 그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연락 계속 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딸기 농사를 또 계속 이제 믿고 찾아주실 수 있게
0: 이렇게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 덕분에 농사지에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하이파이브.
3: 오늘 농장에 온 특별한 손님은 아내 교선 씨의 지인인데요. 손주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 딸기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4: 인사하는 거 가르쳤는데 또 까먹었나 봐.
2: 아니 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5: 시원아
2: 도와줘요.
4: 그리고.
5: 누구?
4: 카메라.
2: 안녕.
4: Let's go. So we're gonna pick up strawberries like this here. And when you pick up strawberries, make a V like this. Make a V. And you ball like this. Make a ball. And you just pull it. Okay? Grab at the top. Okay. Let's do it. This one first. Okay? Grab at the top. Make a ball. And pull it. Okay.
3: 낯설어하더니 먹는 건 잘 먹는데요.
6: Thank you.
4: Okay. Okay.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제 필리핀에서 한 1년 정도 살았고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영어로 하는 전공 수업을 다 영어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영어를 많이 썼고 You saved it. You put it here and collect. 그래서 이제 좀 영어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도 많이 오세요. 영어 유치원에서 저희 딸기 체험하러 오실 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안내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You have to find out which one is red. Over there?
3: 중요한 것뿐 아니라 아빠와 딸까지 모두 영어 회화가 가능해 외국인 손님이 와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4: Ah, three finished. Okay. So show him. How many strawberries did you get?
6: I got 1, 2, 3, 4, 5, 6, 7, 8, 9, 10.
4: And show him. Yeah, like that? Open it.
3: Whoa. 중현 씨가 친구처럼 가르쳐 주니 꼬마 손님 기분이 금세 좋아졌습니다.
2: Oh, 이렇게 맨 따서.
6: No.

0: 시온이 하나 줘. 하온이 줘야지. Because you are a big brother, okay? 어, 시온이 준 하온. 오빠가 이거 딸기 준다, 딸기.
1: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농장의 인기 체험 코스인 딸기 케이크입니다.
2: 가져가.
3: We're gonna make a cake, okay?
2: Okay.
3: So here's the cake sheet. Okay? And... 괜찮아, 괜찮아요.
2: 재밌다.
3: 재밌어?
2: 재미. Snake.
3: So
2: you have cream on here.
3: That's okay. So you put at the top.
2: Top.
3: Yeah. Ooh. At the top.
2: Okay. One eye.
3: At the top.
2: Two eyes.
1: 딸기 체험이 재미있는지 꼬마 손님이 흥이 한껏 올랐습니다.
3: Okay.
2: Oh, hungry.
3: Okay. You're hungry. Okay. Okay.
1: 맛도 있을까요?
0: 맛있어?
2: My tongue is very full.
3: Your tongue is very full.
2: It will gobble soon.
3: Okay, okay, relax, relax, relax. Are you full?
1: 꼬마 손님의 반응을 보니 아무래도 오늘 체험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딸기와 케이크는 가져갈 수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4: 아이고. 네, 형님. 네, 네.
5: 연말에
4: 네, 연말에 같이 보여요.
3: 그래요.
4: 네? 연말에 같이 보여요.
1: 예. 체험 농장은 딸 정연 씨가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오늘처럼 모두 재밌어해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3: 아빠! 어. 닭발 반쳐?
4: 너도 닭발 줄래? 저녁내기?
6: 밥하기 내기였잖아 원래.
4: 그러니까 당신 10판 봐줘야지.
6: 어, 내가 10판 봐줄게.
4: 정확하게. 야 탁구들에도 설치도 안 돼 있는데 어떡해.
3: 설치해야지 이제. 들어야 잠깐.
4: 알았어. 하나 둘 셋. 중현아 그게 거기야. 그렇지.
3: 그다음에
4: 이거 뒤집어 올렸다. 이거 닦으면 이걸로 닦으면 되지?
3: 어, 닦아.
4: 됐지?
3: 아빠 거? 줬다 준다?
4: 어. 아, 오랜만에 쳐가지고 닦고 될려니 모르겠네?
3: 아빠,
4: 어?
3: 몸살 부리지 마.
4: 야. 아, 이거 지가 갉아먹었네. 아주 잘 보관하라니까, 이거. 중현아.
3: 어.
4: 이거 열면 이렇게 지가 갉아먹는다고 딱 닫아줘야지. 이거 아빠 체라고, 이거. 이게 뭐니? 이거 닦고 어떻게 치니, 이걸로?
3: 아빠 장애인 도구 탓을 하지 않아.
4: 없어.
0: 시작.
3: 서브게임.
4: 서브게임.
1: 이신의 딸기 농장 배 탁구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4: 아우. 요거 아주 뭐라 짧게 그 요거 아주 야 호박 좋아.
6: 자 4대1.
4: 아우 다리야.
6: 요거 반바지
4: 스판이 4대4?
6: 4대4?
4: 반바 준다?
6: 아,
4: 오 대박! 네. 야 나 그거 너무 좋아. 자 가서 봐. 됐어.
3: 아 그냥 들어가?
4: 오케이!
3: 못 이겨, 못 이겨. 아니, 옛날에 10년 전에는
4: 20년 전
3: 20년 전에는 그 사당동 사보리그 대회에서 우승하셨던 분이에요. 아직은 안 돼. 제가 보기엔 아마 한 6개월만 더 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 잘했어.
3: 6개월?
6: 잘했어요.
4: 아,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네.
6: 그치. 유나 저녁 부탁해.
3: 어이.
6: 감바스. 어디 새우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놓을까?
3: 꺼내놔줘요.
6: 어, 저녁 맛있게.
3: 마늘이라 다 있잖아.
4: 아, 정연이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6: 그러니까 좀 아쉽다. 정연이가 없어서.
4: 그러니까. 아이고.
1: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중현 씨가 요리를 시작합니다.

0: 믿음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해야겠는데.
1: 새우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2: 아빠 끝났어 간다.
3: 어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어.
4: 야 원래 여기... 먹어도 되는 거야 이제?
2: 먹어도 돼요.
4: 맛있겠다.
3: 야 이거 너무 조금이잖아.
2: 나 위스키 한번 가져올게.
4: 그래.
3: 근데 왜 글로 올라가?
2: 내 방에 있으니까.
3: 야 진짜 나야겠습니다.
4: 아이고.
3: 야 그 위스키 자기 위스키라고 지방에 넣는 거야? 으차. 아.
2: 아빠 별로 없긴 하네.
3: 야 치사하게 혼자서 숨겨놓고 먹냐?
2: 아빠가 집에 안 들어.
3: 야 진짜 그래.
4: 발렌타인?
2: 발베니.
4: 발베니?
2: 어.
1: 술은 각자 취향대로 마시기로 했는데요. 자, 아들은 위스키를.
3: 어디?
1: 부부는 달달한 아이스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3: 자, 색깔 예쁜데?
4: 약간 근데 와인 색깔이
2: 그러니까 살짝 이상하지?
4: 이상하네. 한번 먹어보고 해보. 짠 한번 하자 일단.
3: 자 수고했어.
4: 자, 맛있게 먹을게.
3: 어 진짜 맛있어.
4: 진짜 맛있어.
3: 아이스 와인이 이게 다 하여튼 당도가 높아. 당도 어, 당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그냥 먹는 거지?
4: 아빠 술 사기신데 그냥 술 사기신데? 오 어때 여보?
3: 맛있어.
4: 맛있어? 이렇게 해서?
3: 쉽구나 얘기.
2: 나 아빠.
3: 맛있어 진짜 중현아 매력 있다니까. 뭐는 거야? 몰라는 거야? 안 올라는 거야?
2: 어,
3: 그래?
2: 생각보다 괜찮은데?
3: 그러니까 몇 마리 거? 몇 마리 넣는 거야 대체?
2: 한 20마리 넣었을걸? 20마리?
3: 50마리는 넣어야 되는데.
4: 아빠랑 종종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탁구를 치고 밥하기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3: 야 그, 여보. 응? 그럼 중요한 뭐 맨날 바빠라는 얘기야. 뭐야 그거 진짜 너무한.
4: 아니 그 일상을 하면 되지.
3: 어?
4: 왜?
3: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그 맨날 바빠라고. 아이고.
4: 일주일에 한번 줘주면 되지.
2: 엄마 괜찮아. 응? 내가 그땐 딱 2주만 하잖아? 응. 아빠 이길 수 있어.
4: 정말?
3: 다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 저 밖에 뒤지기 전까지.
4: 아니,
2: 엄마, 영원한 승자는 없어.
4: 어, 그 말도 맞네. 여보,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3: 저 막기 전까지. 저 막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실 게.
1: 지금 이 시간처럼 동천 씨는 귀농 후의 생활이 참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선택한 귀농.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동천 씨 특유의 긍정 마인드가 귀농을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고 확신합니다. 귀농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2막. 동천 씨의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응원합니다.
3: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딸기가 좀 더 추운 곳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강원도에서 재배하듯이. 근데 저는 북한에 가서 재배하는 게 제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남북 경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 같은데 우리 남한의 우리나라의 좋은 이 스마트팜 시설을 북한에 지어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올까요? 통일부 장관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내가 꼭 진짜 북한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딸기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든 뭐 골프를 실력으로 치는 거야, 무릎으로 치는 거야, 그냥. 이건 어차피 이 골프는 돈으로 친다 생각하고 치는 거야.
4: 아, 돈으로 쳐?

0: 현실이랑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2: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3: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간 박은영입니다.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정동극장 등 한국의 문화예술을 느끼기 위해 서울 정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다양한 전통 공연과 창작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예술과 대중을 잇는 국립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연장인 협률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곳으로 유명하죠. 1902년 열린 최초의 근대식 유료 공연 소춘대유희는 신분과 관계없이 입장권만 있으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춘대유희가 12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현대의 관람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 바로 국립정동극장의 광대 준비했는데요. 소춘대유희는 웃음이 만발하는 무대에서 즐기는 놀이라는 뜻으로 당시 궁중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중무용과 판소리, 탈춤 등을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2026년 소춘대유희를 준비하는 예술 단원들과 120년간 공연장을 지켜온 백년광대와 오방신들 만나러 국립정동극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 아, 아까부터 안 터져요.
2: 야야, 오늘 연습 여기까지인데 딱이야.
3: 시간을 넘어 마주한 과거와 현대의 광대들. 판소리, 사물놀이, 궁중무용까지 신명나는 전통 연희 한마당. 120년 전 연희 무대의 화려한 귀환.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출발지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국립정동극장. 정동길 100년의 역사를 담은 작품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1902년 국립정동극장의 전신인 협률사에서 올린 첫 근대 유료 공연 소춘대유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광대입니다.
4: 광대라는 작품은 국립정동극장예술단이 그 전신인 협률사가 공연했던 소춘대유희라는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0: 인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춘대 유희는 1900년대 초반에 웃음이 만발한 무대에서 펼치는 즐거운 놀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궁중무부터 판소리 정말 당대에 유행했던 많은 악가 무희극들을 모아서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공연인데요.
1: 협률사의 소춘대 유희를 복원한 공연을 앞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 연습이 한창인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불이 나타나는데요.
2: 야야야 왜 그래? 아니 너 솔직히 왜 그래? 자 들어와 들어와. 뭐 하는 거야? 들어와.
3: 귀신이다. 귀신.
2: 아니 무슨 귀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잡담. 뭐야.
1: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전이 일어나고 무대에 홀로 남게 된 예술단장 순백.
2: 아이 그 참.
4: 이순백은 100년 전에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근현대식 극장 협률사의 창립 공연인 소춘대 유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복원하는 공연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2: 뭐야? 야, 둘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취전체모로 귀신을 확 쫓아버릴게요!
2: 뛰어설로! 아니, 여러분, 저 귀신은 아니고요. 그냥 뭐 저 정전입니다. 정전. 어이구, 핸드폰이 꺼지네요. 야야야야야야. 너 지금 공연 망하게 할 일 있어, 진짜?
3: 아 진짜예요.
2: 진짜.
5: 얘들이 봤대요.
2: 네? 아, 뭘 봐?
5: 며칠 전에도.
1: 광대 귀신들의 등장에 정신을 잃고 마는 순백과 모두리. 그들 앞에 정체불명의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요.
6: 자네! 이 대목 할 때마다 턱턱 막히지.
2: 오! 아니! 누구세요?
6: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대도 소리 좀 해봐.
2: 아, 나 못해.
6: 못해? 호호호 못하면 내가 먼저 하마.
2: 어디야?
6: 고고 참연희로
2: 아 참 열에 열두 골무리 한태로 합수어천 천방저 지방저 월턱적 구부장
6: 황복금도 건너 병풍 속에다 마.
7: 아이는 오방신 백년 광대들과 과거에서 같이 온 인물로 오방신과 백년 광대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후배 광대들에게 광대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정체가 밝혀지는 비밀스러운 인물입니다.
1: 120년간 극장을 지켜온 오방신과 백년 광대들이 번화놀이, 북춤 등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는데요. 예술단장 순백과 단원 모두리도 이들과 함께 밤새 흥겨운 축제를 벌입니다. 광대에서는 궁중무용과 탈춤, 소고춤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의 향연이 이어지는데요.
0: 궁중무용이 처음으로 민간에게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을 주목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궁중무로부터 작품을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근대를 거쳐가면서 뭐 나름의 신무용이라고 알려져 왔던 사랑가나 한량춤 그리고 입춤, 수건춤들을 저희가 복원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건무라든지 소고춤, 북춤 등 민속에서 쓰여지는 춤들까지 다채로운 무용들을 저희가 담아내려고 했고요.
6: 자, 오방신들!
8: 예!
6: 배 띄워라!
8: 배 띄워라!
1: 한바탕 신명을 펼친 광대들과 순백은 세월의 강을 건너며 진짜 광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9: 광대라 하는 것은 땅을 짚고 하늘을 치며 삼면

광대의 또 다른 볼거리. 조선 말기 판소리 5대 명창 중 한 명인 이동백의 세타령을 인공지능 영상으로 선보였다는 건데요.

0: 처음 본.
1: 당시에 협률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동백 명창입니다. 그래서 21년부터 딥페이크 기술들을 통해서 이동백 명창의 모습들, 그 사진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영상으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더불어서 유성기 음반으로 남겨진 그분의 소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소리까지, 대사까지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2: 관람객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120년 전의 광대들과 그 뒤를 잇는 현재의 광대들. 이들에게 광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3: 저에게 광대란 시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주고 또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존재가 광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대본 중에 어디든 놀 때가 부대, 감동을 좋아야 광대, 광대뼈 올려야 광대지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웃음과 신나고 재밌는 걸 줄 수 있고 공연자로서 관객들의 희노애락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2: 시공간을 넘어 100년의 신명이 이어진 무대, 광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광대 정신으로 되살린 놀이 한판 즐기며 시름을 잊고 한바탕 웃어보세요.
5: 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롭고 또 신명나는 공연이었는데요. 궁중음악, 번화돌리기, 풍물, 판소리 등 신명나는 전통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하고 풍성한 연희 한마당을 벌였습니다. 관객들과 한 세월 울고 웃으며 보내는 것이 낙이라는 광대들의 광대 정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광대는 지난해 대만, 일본 등 해외 공연도 펼쳐 새로운 K컬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도 상반기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친 후에 해외 공연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예인을 뜻하는 광대를 만날 수 있는 국립정동극장의 광대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우리 전통 연희의 멋과 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를 향해 달려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났던 이상설, 이준, 이위종 열사인데요. 올해는 헤이그 특사 파견 120년이 되는 해로 그 특별한 여정이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더욱 입체적으로 되살려낸 뮤지컬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리더인 이상설 역에는 송일국, 오만석, 원종환 배우가 열연을 했고요. 그리고 그룹 G.O.D의 김태우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개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고 열차에 오른 새 특사. 열차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대한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화려한 액션과 군무로 극의 긴장감과 몰입을 더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 헤이그로 향하는 긴박한 열차 안, 지금 바로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6: 1907년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헤이그로 향한 사람들.
7: 대한제국이 왜 희생되어야 한가?
6: 12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다시 타오르는 뜨거운 목소리.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여정.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2026년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을 맞아 그들의 여정을 그린 작품. 바로 뮤지컬 헤이그인데요. G.O.D의 김태우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송일국, 오만석 등 초우와 캐스팅으로 개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8: 대한제국이 아직 살아있다.
6: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으로 특사들과 이들을 도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그려냅니다.

0: 저희 뮤지컬 헤이그는 짧게 말씀드리면 헤이그 특사,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불과 100년 전 저희는 저희 이름도 저희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었잖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아픔과 사랑과 그런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1: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대한제국. 그로부터 2년 후 3인의 특사가 그 부당성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납니다.

0: 그때 당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사 세 분이 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서 지금 우리들의 이런 상황을 호소하고 알리고 이러려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1: 뮤지컬은 헤이그로 향하는 특사들의 여정에 새로운 인물을 넣어 극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시대와 부딪히는 조선의 청춘 나정우와 홍채경입니다.
2: 나정우 캐릭터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고 그 사건 속에서 굉장히 또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관객분들에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그런 간접적인 좀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나정우의 형 나선우, 조선의 봄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이자 헤이그 특사 이준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데요. 형 나선우의 죽음으로 오해가 쌓인 나정우와 이준이 열차에서 만나면서 극은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0: 이준과 정우 사이에는 그 선우형, 이제 정우의 친형인 선우형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오해가 과거부터 좀 쌓여 있었고, 그 오해를 가지고 이 열차에서 둘의 오해가 또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좀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1: 헤이그로 향하는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조선의 운명과 개인의 선택이 교차하는 공간인데요. 특수 효과와 무대 장치를 사용해 열차 공간이 생생하게 구현됩니다.
2: 아직 살아있다. 이 길은 마지막 기회.
1: 일본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비록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뮤지컬 헤이그는 우리의 역사에 언제나 이들이 함께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한 새 특사. 하지만 끝내 회의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정은 좌절로 막을 내리는.

0: 이번 저녁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립극장 공연 영상화 사업인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이 우리 동네 국립극장과 우리 학교 국립극장의 참여 기관을 모집합니다.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은 국립극장이 제작한 우수 공연 레퍼토리를 실황 영상으로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에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동네 국립극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예회관, 복지회관, 미디어센터 등에서 국립극장 공연 영상을 상영해 지역민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학교 국립극장은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들이 전통예술 기반의 창작 공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영작은 국립창극단 리어, 패왕별이, 베니스의 상인들과 국립무용단 묵향, 향연,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천년의 노래, 엔통이의 동요나라 등 총 30편으로 공연 현장을 4K 고화질 영상과 입체 음향으로 구현해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공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 학교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린 느낌으로 구강 느낌을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아,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틸. 네. 어,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옷 보이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대박.
1: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지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0: 자, 수준급 명인 명무들이 선보이는 전통 국악과 요즘 국악 김포 명인 명무전 오래된 새로움에 오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 네, 저희는 오늘 공연의 진행을 맡은 바투의 김봉영,
0: 이상화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작아요.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0: 자, 오늘 네. 정말 이 날씨는 무덥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청량하고 그런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연 김포문화재단에서 3년 연속 자체 기획 제작 중인 김포 명인 명무전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0: 2022년에는요 원로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었고 네. 2023년에서는 청년, 그리고 2024년 올해는요 새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김포에 숨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명인 명무 네 분을 모시고 정말 다채롭고 멋진 국악판을 열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의 깊은 어떤 소리 그리고 전통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전통을 주제로 정통 국악의 진수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요.
0: 전통을 맛봤다면 2부에서는요 현대를 주제로 오늘 나오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나의 철학과 사상을 색다르게 또 입힌 2024년 현대에 맞게 새로워진 요즘 국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박수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봐야겠죠.
1: 네.
0: 첫 번째 무대는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야금 연주자 김윤경 연주자의 무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김윤경 국악인은요, 정말 다양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입상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다수의 국악 앨범을 발매하는 등의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오늘 김윤경 연주자분께서
0: 네.
1: 들려주실 가야금은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는 깊은 농연과 화려한 가락이 돋보이죠. 또 다른 산조에서는 듣기 힘든 새 산조시를 연주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0: 네.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보면 안 되죠. 산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중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1: 추임새.
0: 예?
1: 추임새.
0: 그렇습니다. 어떻게
1: 네.
0: 하는 거죠? 얼씨구! 좋다! 이렇게 추임새 넣으시면서 첫 번째 무대를 여러분들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중에 짧은 산조. 김윤경 가야금 연주자 그리고 정이수 고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숨죽여 듣게 되는 아주 멋진 연주였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짧은 산조 김윤경 가야금 연주자와 정이수 고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1: 네.
0: 이번 무대는요.
1: 네.
0: 지역 국악 공연에서는 정말 쉽게
1: 네.
0: 보기 힘든 듣기 힘든 그런 귀한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아정한 노래 정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0: 네, 정가. 옛 우리 사대부 또 궁중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바른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런 성악곡을 정가, 바른 음악이야.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느릿느릿하네. 천천히 흘러가네. 옛 선비들은 비가 와도 빨리 뛰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음악에 담겨 있는 겁니다.
1: 국가무역유산 가사 그리고 국가무역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이며 무려 16년 동안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몸담으시면서 지도 단원까지 역임하신 문현 명각에게 노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0: 네.
1: 경제 평시조 녹수청산 그리고 12가사 중 수양산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자 이제 정가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1: 아,
0: 명가계 문현 그리고 강성우의 대금 정주리 씨의 장구로 아정한 무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와 진짜 숨죽여 보게 됐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 막 구름 위를 걷는 듯하게 막 하시는데 와 저 정도 하시려면 얼마나 연습하셨을까?
1: 그러니까요.
0: 미소 딱 잃지 않고 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딱 웃으면서 대단하십니다.
2: 우리가 이제 국악 공연 보면 대부분 마지막은 한 열의 아홉은 뭐다? 판꽃 혹은 타악이에요. 네. 왜냐? 타악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는 장르가 이보다 더한 게 없다 할 정도의 판꽃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주는데
0: 그래서 일부 이제 마무리도
2: 네.
0: 안전반 설장구를 준비했습니다.
2: 전통 타악을 준비한 네. 겁니다.
0: 이요섭 연주자인데 이분이 이력이 또 재밌습니다.
2: 그러니까 네. 남사당패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던 이요섭 씨의 안진반 설장구 정말 흥 터지는 그런 장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0: 이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네. 저는 김덕수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거든요. 아, 멋진 여주였습니다.
1: 자, 1부에서는 정통 국악의 진수를 맛보셨다면 2부에서는 요즘 국악 무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창작된 새로워진 국악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0: 자, 2부 첫 무대를 열어주실 분은요, 1부의 제일 마지막 무대를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해금과 피아노의 이중죽 거울 작품을 함께 만나볼 텐데, 네. 피아노의 이효섭, 해금의 김주희, 그리고 현대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김우진 씨의 무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0: 태금과 피아노의 이중주 거울이란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해석 모두
1: 그쵸.
0: 가능한 그런 참 멋진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2: 네. 자 이제 다음 무대 여러분들 또 신나할 수도 있고요.
0: 네.
2: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오늘 그 무대에 서시는 네 분. 네 분이 진짜 4인 4색이에요. 두 번째 무대는 완전히 다른 무대죠?
2: 그렇습니다.
0: 예.
2: 자,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마치 네. 그 사극의 OST 같이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의 그런 창작 국악곡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멋진 무대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네요 진짜.
1: 감미롭죠?
0: 네. 네.
1: 요즘 국악입니다.
2: 네. 자 이제 다음 무대 만나보실 건데요. 이번 무대는요. 이서정 씨의 창작무용이죠.
1: 예.
2: 제목이 굉장히 중의적인데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2: 작품 제목은요. 2024 굿넉입니다.
1: 제목보다 이 무대를 보시면
2: 네.
1: 아 이게 진짜 요즘 무용이다.
2: 네.
1: 한국 무용의 현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멋진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씻김꽃과 동해안 별신꽃의 변주에 또 살풀이춤과 무당춤을 모티브로 스토리텔링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이소정 명무와 김예슬 외 6인의 무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2: 네.

0: 와 진짜 멋있어요. 이소정 명무의 2024 굿럭. 예. 정말 이 제목처럼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TV로 시청하신 모든 분들 행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짜릿합니다.
1: 출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오늘 김포 명인 명무전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1: 네 벌써 마지막 무대예요.
0: 예, 명가객 문현 가객의 무대죠.
1: 그렇습니다. 문현 2집 앨범 슬로우시티에 수록된 하늘끝 먼지 없어 네. 그리고 새

0: 세상살이 이렇게 두 곡을 감상해 볼 텐데요. 특별히 또이 공연을 위해서 악기 편성도 늘리고요.
1: 네.
0: 또 새롭게 편곡까지 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특히 그 세상살이
1: 네.
0: 들어보면요. 시조를 힙합의 랩 형식으로 문연 가객이 막 풀어냅니다.
1: 대단하셔요, 진짜.
0: 요것도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고요.
1: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0: 예.
1: 시도하시는 우리 문연 가객 정말 참 멋집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2024 통진 두레 문화센터 특별 기획 공연 김포 명인명무전 오래된 새로움의 사회를 맡은 파트의
0: 김봉영
1: 이상화였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무대 힙한 국악에 맞춰서 리듬을 한번 타 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1: 좋다!
0: 아하!

내가 꿈을 아리라. 검은 것은 가마귀요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요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다르니 물과 꿈을 아리라. 나귀는 서산에서 동해로 다시 나고 가을

부나비야 네 뜻을 내몰라라. 한 나비 죽은 후에 또 한 나비 따라오뇨. 아무리 부수의 짐승인들 너 죽은 줄 모르는다. 너라 부나비야 네 뜻을 내몰라라. 한 나비 죽은 후에 또 한 나비 따라오뇨. 아무리 부수의 짐승인들 너 죽은 줄 모르는다. 아싸!

가꿈을 하리라. 검 것은 가마귀요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요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 다르니 물가꿈을 하리라.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빨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그 연극 사내 연애 보고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1: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사내 연애 보고서니까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겠지요?
1: 네, 한때 첫사랑이었던 남녀가 회사에서 다시 만나서 앙숙으로 지내다가 단둘이 옥상에 갇혀서 탈출하려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술 취한 연기도 볼 수 있고요.
0: 술 취한 연기,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자리에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제대로인데요. 원래 술꾼이었나 봐요.
1: 원래 술을 잘 못 먹구나.
0: 아직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또 취한 연기 잘하겠지.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많은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신입니다. 거물급들 두 분이 자리하셨어요.
1: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0: 아마 오늘은 정말 최후의 명국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대명사지요.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입니다. 네, 사물놀이 47년. 예인 인생 67년. 와, 1952년 대전 출생입니다. 3남 6녀 중 둘째. 그러니까 9남매.
1: 네, 와.
0: 아버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네. 자신 농사 신경 많이 쓰셨네요. 태풍이죠, 태풍.
1: 네.
0: 5살 때 말이죠. 뭐 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1: 그렇죠, 저도.
0: 5살 때 남수당 단원으로 데뷔했고요. 1965년 한국 민속 가무예술단 및 리틀 엔젤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사물놀이 첫 공연을 했습니다. 78년.
1: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익과 교수 역임 및 현재 명예교수십니다. 또 난장컬처스 대표,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그리고 1990년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0: 아비뇽 페스티벌 알아주죠.
1: 2014년 일렉트릭 사물놀이 초연도 하셨습니다.
0: 수상으로는 1959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95년 국민훈장 목련장. 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007년 은관문화훈장 훈장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 진짜 대단하시네요.
0: 네,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저서로는 2007년 이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글로벌 광대 김덕수. 또 2012년 브랜드 코리아. 대한민국 문화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의리의 남자.
0: 그렇죠.
1: 이봉원 구단입니다. 1963년 거창 출생, 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 공채 2기로 데뷔,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웃으며 삽시다,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좋은 친구들 등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 진행했습니다. 또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사이에 이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0: 요즘에는 생계형 이 독립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생계형이라는 말이 뭐 짠하기도 합니다만 뭐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이 짠한 거에 비해 과거에는 상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1: 그렇죠.
0: 네, 87년 KBS 희극인연기대상 신인상, 한국 방송대상 남자 코미디언도 힘들어가지요. 네. 99년 대통령 표창, 2010년 제1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상, 뭐 더 많겠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2020년 SBS 연예대상 레전드 특별상,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곰팽이. 네, 참새 대가리. 민망합니다만 하여튼 뭐 음주복원. 네. 네, 애주가죠. 애주가는 얘기죠.
1: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네.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3: 안녕하십니까.
4: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포석을 해주시죠. 자, 8알씩.
1: 우선 이 두 분을 네.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아, 정말
0: 예, 국악방송 네. TV만의 매력이지요. 네. 그냥 알기 쉽게 분석을 하네요. 네. 신중하게 김독수 구단도 포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흑선으로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막 열심히 하죠. 와!
1: 뭐야?
0: 네, 시원시원하게. 네, 농기타법입니다.
1: 아, 처음부터 시원하게.
0: 네, 사석작전. 네. 뭐 그렇게 해도 유리하다 이거죠. 네. 뭐 쉽게 쉽게 가네요. 네. 저 김독수 구단. 네, 과연 오, 네, 애매한 위치. 오, 그 좋은 작전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애매하지. 네. 깔테면 까봐라. 네. 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봉원 구단도.
1: 두 분 다 색깔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오, 대단하네요. 네. 와! 야, 이렇게 되면 오늘 알까기 정말 시원시원한 기풍의 소유자들, 네? 알품이지, 알품몸의 소유자들. 네. 네. 김덕수라는 이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뿌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덕수라는 이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뿌리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땡이 나왔습니다. 우리시에요.
1: 네, 맞아요. 김덕수 구단은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예술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사물놀이 속에서 신명을 얻었고 신명을 나누고 신명의 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피우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꽃 피우고 열매 맺었지요. 네. 사물놀이는 김덕수. 김덕수는 사물놀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네? 67년 동안 네? 한옥물 파셨어요.
1: 와, 진짜 대단하세요.
0: 우물을 파서 뭐 크게 돈 벌 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네? 금광에서 금을 캐셨으면 좋았겠지요. 요즘 금값도 네. 참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사물놀이 물로 많은 분들이 신명의 목을 지켰지요.
1: 와, 네, 그렇죠.
0: 아우, 멋있는 표현 네, 아니겠습니까? 멋있으면 멋있다고 네. 좀 칭찬 좀 해주시고.
1: 아, 너무 멋있습니다.
0: 뭐 말인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실 수도 없는 금. 너무나 귀한 민족의 가치를 만드셨지요.
1: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0: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네. 현재까지 엉망입니다.
1: 네.
0: 그러나 알까기 끝나봐야 합니다.
1: 맞아요. 네. 끝까지 봐야 하는 거죠.
0: 이봉원 구단.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승리가! 타이드! 와! 야,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봉원 구단. 네, 망연자실 김덕수 구단. 아, 이럴 수가. 내가 김덕수인데.
3: 1타 두 개가 떨어지네.
0: 그냥. 와! 와! 두 개가 떨어진다고.
4: 네. 다 쌍피입니다. 와!
0: 1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자, 김덕수 구단.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네. 아직도 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오히려 네. 뭐 약간 수비 위주의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이봉원 구단은 데뷔 1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네, 촉망받은 신인이었어요. 네. 네.
1: 북청 물장수에서 한 유행어. 반갑구만, 반가워를 네. 전 국민이 따라하게 됐고요. 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는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도 따라했었습니다.
5: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네. 히트치고. 하지만 그 뒤에 터진 시커먼스. 네.
6: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0: 이거 참, 네, 입이 방정이라고. 그 외치는 바람에 사업마다 쫄딱 쫄망. 만약에 그때 네. 살았다 살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좀 빌딩이 서놓쳐 있었겠지요. 네. 하지만 참 우리 코미디의 어떤 숙명입니다. 코미디 배우의 또 망가져야 웃기고 또 즐거워하고 네, 망해야 웃깁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망한 것도 웃기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웃픈 얘기도 있지만 네. 웃기려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제정신도 아니고. 네. 네. 자, 야 지금 뭐 원사이드하게 앞서고 네. 있는 이봉원 구단님. 어우, 요, 네 봐준 게 없어요. 네. 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야 진짜. 야. 와. 야. 어떻게 보면은 네.
1: 와,
0: 진짜 김덕수 구단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1: 와, 근데 네? 너무 잘하시네요.
0: 야, 이게 뭐
1: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0: 지금 네. 김덕수 구단은 본인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김덕수 구단 네. 차례입니다. 네. 예, 뭐 투하 중에 그렇죠? 아, 어. 아. 예. 네.
1: 김덕수 구단은 장구에 특히 재주가 뛰어나서 장구 신동으로 불렸지만 사물놀이는 물론 줄타기, 네. 땅재주 등 남사당의 여섯 가지 기회를 모두 전수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0: 야, 타고난 신명이시네. 네. 그랬던 김덕수 구단 오늘은 정말 초라합니다. 떨렁 두 알.
1: 네. 아 근데 또 모르죠. 네, 아직 모르죠. 어.
0: 이봉원 구단 보세요. 야, 승부욕이 정말 강합니다.
1: 보통 이 정도 되면 예. 그냥 살살 할 법도 살살 한데.
0: 와, 진짜요? 아니 어떻게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1: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았어요.
0: 예, 저 네. 어르신 앞에서 저렇게 깔깔대고 웃는 건 너무 경방스러운데. 그렇게 즐거워도 내색하는 건 좀 프로답지 않은. 네. 얼마나 김덕수 구단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대놓고 깔깔대고 웃고. 네. 좀 가벼운 게 흠입니다. 네. 이봉원 구단은. 네. 조금 좋으면 저렇게 깔깔깔한 것 같거든요. 저거 보세요. 저.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아니, 거기서 피해가도 쉬운치 않은데 이봉원 구단은 말이죠?
1: 네.
0: 지금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0: 단 하나.
1: 네, 좀 야.
0: 와. 그리고 김덕수 구단은 반대로 살아있는 게 하나. 살아있는 게 하나, 죽어있는 게 하나.
1: 어떡해. 와. 네.

0: 완전히 퇴비들은 되고.
1: 네.
0: 자, 이제 떨렁 하나를 이제 이봉원 구단 스타일은 네. 승부인데 뭐 아. 끝낼 겁니다. 네, 그거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봐주는 게 어딨어. 아유. 그런 겁니다. 네. 하긴 조금 뭐 한 점 빠져봤자. 네.
1: 사실 농계 타법으로 해도
0: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석 작전이냐 과연 알뜰하게. 와, 알뜰하게. 야.
1: 와.
0: 빈정한 승부의 세계. 저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 이봉원 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 인전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과 개그의 생계형 소상공인 이봉원 구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2차전 시작 전인데 아, 김덕수 구단은 월불이라는지 우초고리를 벗으셨어요.
1: 네.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7점이 살았어.
2: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열이 나네. 어서야 되겠어.
0: 내 저고리를. 오, 야.
3: 열이 나서.
0: 그렇죠. 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네. 네? 2차전 임하겠다.
1: 네.
0: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네. 천하의 김덕수인데. 그렇죠?
1: 그럼요.
0: 네.
1: 자, 이봉원 구단의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 잡니다.
0: 과연 1차전 이제 네. 1승을 챙겼으니까 네. 좀 여유롭게 대국을 네. 펼칠지 아니면은 에이 뭐 3차전까지가 여기서 끝내야지 네. 그냥 마무리를 할지
1: 네.
0: 참고로 하고 있네요. 이봉원 구단도 야 이거 각도를 중앙보다 그 한 점을 네. 적극적으로 하네요. 공격형이에요. 나의 사전엔 중앙으로 가네요. 건방을 떨었어요. 건방. 네. 알까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시건방을 그런 겁니다.
1: 약간 자만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네. 그래도 천하의 김덕수 네. 구단인데.
1: 이제 기회가 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김덕수 구단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오히려 응수타진.
1: 네.
0: 예, 난 수비형이다.
1: 네.
0: 너 공격 잘하니까 한번 까봐라.
1: 네.
0: 그래서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그 작전이 좀 맞아요.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 김덕수 구단께서는 고2 때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인연으로 사물놀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만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2이 되셨습니다만은 네. 선생님께서 놀이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생긴 게 78년 소극장 공간사랑입니다. 와, 당시에 사물놀이의 탄생은 국악계에서 지진이 날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네. 대중은 열광의 토관이탕을 끓였지요. 당시에 뉴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고요.
1: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이후 국내외 수천여 회의 공연은 물론 1982년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세계 타악기 컨벤션에서 세계의 문을 두드렸고 또 공연을 본 외국인들은 커튼콜을 요청하며 무려 15분간 별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15분? 네. 5분도 아니고? 네. 와 대단합니다.
1: 평양, 베이징, 네. 모스크바에서는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보다 먼저 김덕수 사물놀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아,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만큼 우리 국악 사물놀이가 세계를 감동시킨 건데 네. 그러나 오늘 1차전은 좀 그랬습니다만은 2차전
1: 네.
0: 뭔가 멋진 수 기대해봅니다.
1: 네.
0: 예, 꼼꼼해요. 예, 사실 이봉원 기단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예, 안경을 착용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 0점이 정확합니다. 네. 와!
1: 어머!
0: 1타 2득이야. 이거 더블치 끝나면.
1: 어머.
0: 참, 김덕수 구단 귀갓길 발걸음이 무거우시겠어요.
1: 와.
0: 야, 이분 그 맹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1: 진짜.
0: 망연자실, 와. 김덕수 구단. 할 말이 없습니다.
1: 네.
0: 네, 그 한 점으로. 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0: 시원하게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게 시원한가요? 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1: 아, 네.
0: 이제 완전 이봉원 구단이 사기 충천이니까, 네. 이양양이니까 네. 약간, 아, 기가 죽으셨어요.
1: 네.
0: 그러나 포기할 때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1: 네,
0: 뭐
1: 아직 괜찮습니다.
0: 초반입니다, 초반.
1: 네, 네. 네.
0: 한 점 차이에요, 한 점 차이.
1: 네. 네.
0: 자, 이봉원 구단은 많은 사업, 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쓴 맛을 봤지요. 예전에 방배동에
1: 네.
0: 누가 봐도 안 되는 자리에
1: 네.
0: 다 반대했는데 달라주 점을 딱 차려놓고
1: 아.
0: 안 되니까 역시 손님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게 좀 뭐하니까 아버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1: 아.
0: 손님인 것처럼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1: 아.
0: 옆에 방은 또 그 홀 웨이터 보고 저도 손님인 것처럼 아버지랑 이제 둘이 교대 웨이터가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아, 이봉원 구단이 뭐 한때 이자만 700만 원씩 아유, 냈다면서요.
0: 네.
1: 근데 금융권이 또 융자를 안 해주니까 사채까지 쓰고요.
0: 아, 네. 금융권도 허구한 날 망하는 것만 봤잖아요. 네. 믿음이 안 가니까. 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 참, 네, 입이 방정이라고. 야, 이거 정말 짠한 얘기입니다만은. 한테는 그 반포되기 위해서 울고 왔다고 합니다.
1: 아...
0: 우다가 생각해보니까 반포? 반도라면 포반. 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다시 도전의 계기를 만든 거지요. 하지만 이 7전8기
1: 네.
0: 이봉원 구단이 해냈습니다. 네? 그것도 짬뽕으로.
1: 와...
0: 지금
1: 네.
0: 천안과 대전에
1: 네.
0: 오, 세계의 업장. 아주
1: 와,
0: 네 웨이팅 시간이 막 한 시간 두 시간
1: 인기가 많다고
0: 인기
1: 들었어요.
0: 폭발적입니다.
1: 네.
0: 얼마나 다행입니까?
1: 오, 그러니까.
0: 대기만선.
1: 오, 네 맞아요. 또 고생하신 만큼 빛을 보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오 훌륭합니다. 그 알칼리다가 괜히 낙상해가지고 병원 실려가면 그게 무슨 네? 저 어려울 각도에서 와. 좀처럼 쓸 수가 없는 이봉원 구단.
1: 진짜.
0: 이야, 매력 만점 이봉원 구단.
1: 와, 대단하시다.
0: 이야, 대단합니다.
1: 와.
0: 이야, 묘수 속출입니다.
1: 와.
0: 네?
1: 보통은 힘 조절이 안 돼서 막
0: 그렇습니다.
1: 덜 나가기도 하는데 딱 깔끔하게.
0: 그렇습니다.
1: 하시네요.
0: 본인 알은 꼭 이렇게.
1: 와.
0: 네? 살면서.
1: 와.
0: 이야.
1: 야. 지금.
0: 네. 아. 수가 안 보입니다. 어, 그래요.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시고,
1: 네.
0: 네. 어, 그 수로 거리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
1: 아.
0: 네. 저, 거리가 있지만은

0: 나가길 무지 기분이 나갔어요. 한 30m 나갔습니다. 저 세트 밖으로 나갔어요. 어, 아직도 힘은 장사시고 그만큼 김덕수 구단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1: 아, 네? 네? 아, 네. 어, 아,
0: 네. 예전 모습 그대로시고.
1: 네, 맞아요. 네.
0: 저 어, 폼 들어갔습니다. 이봉원 네. 구단. 아. 네.
1: 와.
0: 예. 아, 대충 가는 게 없어요.
1: 네, 진짜.
0: 아, 저런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어,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야, 웃었어! 야, 추풍낙엽, 야, 떨어지지, 그냥 웃었어, 떨어졌어. 이번 판도 2차전과 비슷합니다. 오. 판세가. 김덕수 구단은 2할밖에 아. 안 남아있는데, 와. 아. 약간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침착해야 됩니다. 흐물하시면 안 돼요. 꽥!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정말.
0: 야,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봉원 구단의 승리는 뭐 거의 결정 지어진 것 같습니다.
1: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네요.
0: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0: 이 봉헌 구단은 다시 고민에 들어간 게 여기서 졌어요. 네. 그래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은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사석 하나. 네. 예, 실점 일실점으로 투옥받아 네. 이런 것도 이제까지도 여기서 없었던 경우입니다. 네. 이거 뭐 아, 죄송합니다. 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건방을 털게 저런 수가 나옵니다. 무리수. 네? 자충수가 나왔어요. 네. 아, 그러나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저럴 때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요. 네. 네.
1: 이제 김덕수 구단은 도망가야겠죠?
0: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네. 공격을 하네요. 적진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뭐 1득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자 다시 이봉원 구단 다시 인사 들어가나요? 네 기지개를 하고 다시 인사 드려요.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예요? 건드렸습니다.
1: 네.
0: 저 완전 초보. 네, 초보의 실수, 아마추어 저 초급자들이 하는 실수를 네. 보냈어요. 그러니까 끝낼 때까지 네. 진지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방심은 금물. 네. 그거. 예, 어찌됐든 네, 1득점 했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체면 치료했습니다.
1: 네.
0: 어우,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뭐 저 벼랑 끝에 있는 참 보기만 해도 간당간당한 저. 자. 자.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
1: 네.
0: 예. 다섯 달이 살았어요.
1: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오늘 알카기 대국 최종 수자는 이봉헌 구단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네.
0: 네, 지금 사인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3: 춤을 추네요, 춤을 춰.
0: 너무 멋지신데요. 명 PD셔. 예, 여기, 네. 예, 여기다가. 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봉헌 씨에게.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자,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4: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알만 까다가, 예. 최근은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중국집에서.
0: 그렇지. 중국집 양파를
1: 계속 하루에. 계속 까시다 보니까
4: 네.
1: 그래도.
4: 계속 까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대단한 까는 선수 중에는 프로 구단이 아니고 90단은 되겠어요.
1: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죠.
2: 꼭 다시 한번 제대로 전화하겠습니다.
0: 야, 불하신 거예요.
4: 다시 한번 까시지요.
2: 그때는 제대로 까먹었습니다.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정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리 고고 참변 예윤홍 부산

조난도 이허이요.

허공에 솟아 개산파물에 울창 산으칭칭 진녹곡형 수북풍의 야자파 무릉 부부 깊

헌너 병풍 속에다 마주 꽝 꽝 마주 세려 대야 소중으로 내려가느라고 어? 어? 퍽금이 퍽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첫 무대는 이로하 친구의 판소리죠. 수공가 중에 고고천변 대목이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짱짱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국악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1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이름하여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네, 아우, 벌써부터 저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엄마 미소. 네. 보이시나요?
0: 아, 기대됩니다.
1: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잘해낼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자, 처음 국악을 만났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무대에서는 두근거림까지 오늘 무대에서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무대를 꾸며준 이로하 친구의 무대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 저기저 추동이 벌거나고 얼쑥달쑥 한 것이 도도도 호생원 아니시오. 하고 불러노니 찹찹 산중의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0: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선한 맥살장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촤르르르르르 흩치며 주홍님 떡 벌리고 차나 앞에가 우뚝 서 홍행홍행하는 소리 산천을 뒤덮고 땅이 뚝 꺼지난 듯 차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지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쇳똥 같은 거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1: 헐시고.
0: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차라 판을 콱 집어먹을 작정을 허니 차라 겨우이 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띠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1: 그러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1: 하시고.
0: 호랭이 자라란 말을 듣더니만 넌 한번 놀아보는디.
1: 헐.
0: 아이, 시구나 절 시구
1: 다.
0: 얼 시구나 절 시구

맛 좋은 진미래피

0: 와, 진짜 얼마나 힘이 좋고 기세가 좋은지 호랑이 한 마리가 성큼 무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1: 범이네, 범.
0: 우리 로아 친구가 근데 8살인데 글쎄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2: 저는 5살 때 우연히 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장구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데요.
1: 네.
2: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1: 누가 장구 치는 걸 봤어요, 거기서?
2: 학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 학습지가?
2: 신영희 선생님이 뭐 장구 치는 모습을
0: 장구 치는
1: 신영희 선생님이?
0: 모습을 보고?
1: 아,
0: 그리고
1: 그래.
0: 그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0: 4년.
1: 그러니까 네. 지금 8살인데 4년차가 됐고 특히 로아 친구가 판소리하면서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제 별명은 리틀 뺑덕이에요.
0: 뭐라고요?
1: 리틀 팬덕?
2: 뺑덕이요.
1: 뺑덕?
2: 네.
1: 어? 아 뺑덕.
0: 뺑덕 어멈의 그 뺑덕?
2: 네.
1: 심청전에 나오는.
0: 별로 안 좋은 별명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2: 국악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뺑덕 분장으로 판소리를 했는데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리틀 뺑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0: 아, 사실 뺑덕 어머면 약간 좀 심술이 있고
1: 예.
0: 그런데 리틀이 앞에 붙으니까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리틀 뺑덕 저희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여보시오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이 이렇지만 전국도 넉넉하니 이제 세장가들어 노년부부 치중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요.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혼희 묵은젓 싸먹고 작곡일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쉬어 난 정자 밑에 우통 벗고 낮잠 자기.
1: 뺑덕 어범이네 그냥. 예? 똑같네. 네,
0: 그러니까요.
1: 아우 어쩜 네.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잘하는 거야.
0: 순간순간 예. 너무 귀여워요.
1: 그렇죠. 네. 사실 뺑덕이 제가 봤더니 네. 심술 굳고 그리고 말 많고 못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요.
2: 네.
0: 오.
1: 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0: 왜 그러세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0: 그러니까.
1: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혹시 예. 이렇게 리틀 뺑덕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어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2: 네, 다들 예쁜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뺑덕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붙여주신 거라 오히려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어떤 역할이든 네. 최선을 다한다.
0: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1: 예.
0: 우리 로아 친구.

0: 말처럼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소리로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다음 무대도 너무나 귀엽고 당찬 국악 새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콩쿨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홍콩무용에 얼마나 덩실덩실 신나는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무대는 경고무예요. 경고를 둥둥 치면서 힘차고 멋있게 춤추는 우리 전통춤이에요.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함께 덩실덩실 춤 차이 보실까요? 응?

0: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 친구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1: 네, 유주 친구의 무용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전통 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

0: 와, 정말 너무나 예쁜 두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1: 네.
0: 채연 친구 그리고 라엘 친구인데 지금 몇 살을 된 거예요?
2: 9살이요.
0: 아,
1: 어,
0: 9살.
1: 대답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0: 네.
1: 딱 봐도 단짝 친구 같은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2: 라일이가 2학년 때 같은 국악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2: 원래 언니들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들어오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친해도 친하긴 하지만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아, 저는 블링블링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채연이는 멋진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이야기할 때는 가끔 안 맞을 때도
0: 아,
3: 있어요.
0: 캐릭터 충돌이.
3: 그런데 그럴 때는
1: 네.
3: 편의점에 가서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아, 젤리를 먹으면 젤리는 역시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0: 그렇죠.
1: 묶어주는
0: 예.
1: 힘이 있나 봅니다.
0: 캐릭터는 협의는 안 되네요, 일단.
1: 일단은 뭐 캐릭터 취향은 다르지만 연주를 할 때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멋진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는데요. 가야금 연주 말고 두 친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2: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는 해리포터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영화랑 책이랑 다른 점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엔 해리포터에 푹 빠져 있어요.
0: 야, 역시 그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그죠? 마법사 좋아하네. 해그리드 알아요, 해그리드?
2: 네.
0: 좋아해요?
2: 아이고. 네.
1: 헤르미온느. 이모딸은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예. 그 라일 친구는요?
3: 저는 요즘 키링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 가방에도 엄청 달아놨고 학원 가방에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키링 모으는 게 재미있어요.
1: 아유, 사실 이제 이두 친구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0: 3학년,
1: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링 모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가방 왜 이렇게 무겁지? 이를 생각을 했더니 제 가방에까지 키링을 이렇게 주렁주렁
0: 맞아요,
1: 달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런 적 있어요?
3: 그런 적은 없던
1: 그런
3: 것
1: 적은 아직
3: 같아요.
1: 없어요.
0: 그, 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3: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1: 있는 것 같은데?
2: 저는 없어요.
0: 없어, 아직
1: 없어요. 아직
0: 그래, 그래.
1: 우리 딸은?
0: 있어요. 네, 있대요.
1: 그니까. 참, 아빠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1: 관심사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데요.
0: 네.
1: 또 오늘 함께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저희 둘이 모두 다 꼬치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수어로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어까지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저한테.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시작!

0: 잘한다 잘해. 예.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예 예. 싸우지 말고. 예, 아, 노래하고 수어로 전해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예,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1: 네.
0: 다음 무대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5살 친구가 있는 팀이라고
1: 네.
0: 합니다.
1: 네, 어떤 소리가 피어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어이!

0: 김지연이에요.
1: 우리는 7살 친구 나린 김이랑입니다.
2: 우리는 8살 정소민 이랑입니다.
3: 저는 9살 왕언니 김나린입니다.
4: 제일 유명한 소리소원이 될 거예요.
5: TV에 많이 나오고 싶어요.
6: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7: 저희 소리소원은 흥부가의 화초당을 들려드릴 건데요. 놀부가 보물상자를 받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외우면서 집에 가고요. 집에 와서는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0: 야, 홍보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1: 예, 저것은 형님께 드리려는 은근부화가 다음 뚝든 화초장이옵니다.
0: 화초장?
2: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님.

0: 불부단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듯 심묵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언니요.
1: 방정 맞은 놈의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겉보고 화초장이 없디다.
3: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쁠세라 재미를 우려나가는 니.

0: 네, 어린이 소리단 소리 소운의 무대였습니다. 네. 마치 작은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경쾌한 네. 무대였어요.
1: 그러네요. 어린 친구들의 맑은 소리가 모이니까 남도 민요의 흥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국악 새싹이 등장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네.
0: 아인 친구가 지금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북을 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춤을 추게 된 거예요?
2: 원래는 발레를 했는데
0: 네.
2: 9살 때 진도복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단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1: 어쩐지 보니까 춤 선도 막 그렇고
0: 네.
1: 유난히 자세가 꼿꼿하다.
0: 그러니까요.
1: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발레가 기초였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상태로 발레 동작이 가능할까요?
0: 북을 메고요?
1: 예.
0: 오.
1: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1: 그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마이크를 그러면 받아줄게. 예. 오오. 오, 턴.
0: 채를 들고 하네. 와.
1: 이야, 멋지다.
0: 오. 아라베스크. 아우.
1: 플리에. 아, 플리에.
0: 어,
1: 야, 예,
0: 플리에.
1: 아,
0: 어우,
1: 진짜.
0: 잘하네요. 어, 너무
1: 기본이 돼
0: 중요해요.
1: 있는 친구고, 발레도
0: 우와.
1: 잘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요 코어라 그러잖아요. 요 이렇게 복근에 힘이 딱돼 있어가지고 할때 아까 보니까는 또 북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발레
1: 그러니까.
0: 하다 해서 어렵지 않았겠어요.
1: 제가 볼 때는 살짝 그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인 친구도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2: 네.
1: 어떤 거요?
2: 제가 젤리랑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1: 네.
2: 그 북춤을 추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점프도 잘해야 되니까.
1: 아.
2: 근데 젤리랑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고민이다,
0: 그러니까
1: 진짜.
0: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0: 맛있는 게 이 세상에 좀 많다.
1: 치과를 좀 갔어요?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아시잖아요. 초콜릿 맨날 먹는 거.
1: 이분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그 고민이 갔네.
0: 끊기 힘든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젤리랑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네. 그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북을 친다고 생각하고 뭐 북 한번 시원하게 쳐줄 수 있어요?
1: 요구가 복잡하네. 가능해요?
0: 유혹을 날려버리는.
1: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이거 네. 또 들어줄게요.
1: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0: 저리 가!
1: 썩 물러가라! 이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아야. 이러면은 좀 생각 안 나겠다 진짜.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젤리 초콜릿 안 먹고 그냥 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나요?
2: 네.
1: 아, 그럼 뭐 지금 젤리가 생각나요? 초콜릿 생각나요?
2: 둘 다.
1: 둘 다. 아이, 그래요. 좋은 거죠. 예, 많이 먹어요. 아인 친구는 앞으로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2: 저는 우리 전통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옆에 있는 무안에 사는데
1: 아, 전남 무안에?
2: 나중에 세계적인 국악인이 돼서 우리 네. 동네 큰 현수막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0: 아유.
1: 아, 그래야 되겠네. 진짜.
0: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가 있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큰 현수막 걸리면 사진 꼭 보내줘요.
2: 네.
1: 예.
0: 기대할게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새싹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는 6살 때 TV에서 미녀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졸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무용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될 거랍니다. 지켜봐주세요.
1: 그때까지 응원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지금 당장 많이 많이 응원해줘야 해. 약속해.
0: 이 노래 들어볼래? 에서 보여드릴 첫 번째 무대는 유상가인데요. 따뜻한 봄날에 산과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신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산과 자연을 떠나볼까요? 출발!

0: 국악 새싹들이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자, 오늘은 경기민요를 멋지게 들려준 김도연 친구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은 씨, 네. 이 새싹 특집 무대 어떠셨습니까?
1: 정말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국악에 담긴 집중력 그리고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새싹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하면 되나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도연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경기민요 회심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 무, 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

0: 주산이 높이 솟아 창공에 깎은 듯한 무용가 같도다. 큰 절벽이 우뚝 솟아 북쪽으로는 삼각산이오. 기묘한 바위가 일어서 있는 남산은 누의 머리 같도다.
1: 왼쪽에 낙산은 청룡이오. 오른쪽에 인왕산은 흰 호랑이로다. 서강의 어린 궁궐의 대문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떠 있듯하고,
0: 연기가 뭉친 이 고장에 뛰어난 인재가 나오니, 오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강이 나라를 지키리로다.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2: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청쇼. 대한민국 대표 효녀 심청과 함께하는 감동과 웃음의 무대.

0: 야가 청아, 청이 어디 있느냐? 청아!
1: 아버지!
0: 어?
1: 청이 여기 있어요.
0: 뭐냐?
1: 길에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0: 청아, 내가 앞은 못 보지만은 천지사방에 그냥 꽃향기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새들의 기적인 게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에 있을 수 있거느냐? 아, 그래서 나왔다.
1: 잘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랑 봄나들이에요.
0: 아, 좋다마다. 좋다마다.
1: 저기 동네 어귀에는 울긋불긋 철쭉이 꽃동산을 이루었고요. 오. 저기 저쪽에는 푸르실록이 우거져 더없이 좋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좋다.
1: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0: 아니다 아니요. 나는 말이요, 우리 거청이 손 이렇게 꼭 잡고 말이요, 여기저기 마실 나가는 게 제일 좋단다.
1: 저도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민요같이 화사한 노래가 어우러지면 더없이 좋을 테지요.
0: 아, 좋다마다 좋다마다. 자, 그러면 신명나게 한판 벌어보자꾸라.

출천되어 심청이는 공손에 몸을 싣고 만경창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두판 빼고 행선을 하는디

전하 간다.

겨울이라 백빈주 갓맥이란 홍주 안으로 따라 들고

혼나문 소리.

0: 가.
1: 제
0: 한구 당도 허니는 거짓 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찬 게 되삭고 조조치단 갈 길은 천리 멀리나 남고 사면이가 뭐 하도 총 근데 가치니 떠들어 대천머리 탕탕 토사공영야이야 황강 끝머리야 구석 기재를 차리죠 송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우술 오색당수 삼색 칠과

안 돼!

아이고.

않고 이지경이 웬일이냐. 나 이제

0: 중아.
1: 여보시오, 봉사님.
0: 개뒤시오.
1: 예, 나는 저 건너 아현동 저 굴레방 다리에서 온 혼자 사는 뺑덕이네네.
0: 아현동 굴레방 다리 뺑덕이네.
1: 예예예. 예, 예. 아유 정말 집행막대 끝을 이리 주시오. 어서요. 어.
0: 고맙소 뺑덕이네.
1: 아우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은 이렇지만은 이 전국도 넉넉하니 새 장가 들어서 노년 부부 지정 맺고 편안히 사셔야 돼. 이러시면 쓰시겠어.
0: 아이 저 말이사 좋지만은 아 이렇게 눈 어둡고 늙은 봉사한테 어디 시집올 여자가 있겠는가?
1: 오메 오메 오메 있다 마다요. 어? 저 건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허니 좀 들어보시오.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흐르고 엿 싸먹고 잡고 길랑 노래 사 참주 탑주 모두 봐도 저 혼자 실컷 먹고 친구나 점잠이 대구통 먹고 낮잠자기 이돈 저돈 모두 봐도 조선으로 솔방기와 상하첨은 슬든가 팔짝고 춘척이 이웃집에가 욕자로고 조상집에가 쌈자로고 잠잠은 이갈기와 배글고 발목 털고 한밤중 울어물고 이 일에는 방편이요 마을에는 졸랑이라 먹을 썩은 깨빼기로다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삐죽으면 삐죽하고 땀에 혼인 허락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답을 자르기 와이 신랑신부 잠자는데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히 들어가서 홍창에 입을 태고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0: 아따 그놈의 여자 그냥 아주 솔찬히 성가신 여자구만. 아 그런 여자는 당체 못 쓰겠고.

0: 아, 우리 요 땡덕이네 목소리가 내 마음에 그냥 쏙 드는데.
1: 오메, 나 말이여라? 오메, 오메, 어찌하스까? 아, 난 중매우려다가 내가 먼저 시집을 가겠네.
0: 저 웃음소리, 아이고 저렇게 저 웃음소리가 고울진데 얼굴이야 오죽이나 이쁘게 생겼을꼬. 그 이쁜 얼굴 내 눈이 어두워 내 못 보니 이런 한이 또 있는가.
1: 나도 한이 된다요. 영감.
0: 오메, 시방 날 들어 영감이라고?
1: 오메 오메 오메, 이런 그럼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부터 부를 것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더니. 여방 영감.
0: 왜 그려 마누 라.
1: 내가 말이야 따뜻한 저녁 지어드릴 테니까.
0: 여보 여보 마누라. 예. 어디 간다 이제 와. 끝나서 10년성에 간다 왔나. 얼굴 가만 만나보고 이제야 오시는 길인가.

0: 아이고.
1: 여.
2: 윤가.
1: 뺑덕이네 들어와.
2: 와, 마 집 진짜 좋아 보구만.
1: 저 뺑덕이네.
2: 좋다.
1: 그건 그러고 말이여. 내가 말이여. 자네를 놔두고 그냥 저 멀리 가거두면 그때 자네는 어쩔란가?
2: 아, 옆이 좋으라니. 천리라도 말리라도 뺑뺑뺑 잡아 돌 것인데 영감. 어디 갈라고?
1: 여필 종부 뭔 뜻인지는 알고 오는 거야 지금?
2: 아우 난 잘 모르겠고 아까 말했잖아 천리라도 말리라도 따라간다고.
1: 그래 여 뺑덕이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저기 팔도 맹인들을 불러다가 맹인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유식헌 봉사는 벼슬도 주고 돈 없는 봉사는 돈도 주고 집 없는 봉사 집 주고 아유 마누라 없는 봉사는 마누라까지 준다는구만. 그럼 여기서 보찜 챙겨서 둘이 올라가세.
2: 영가. 어. 근데 우리만 가요?
1: 그럼 우리만 가지 뭐 싹군 사가지고 가는가?
2: 아유 우리만 가면 심심한 게 영감 담배 때 심부름도 시킬 겸 저 건너에 황봉사 데리고 갑시다.
1: 저 건너에 황칠이란 녀석?
2: 예.
1: 안 돼야.
2: 어쩌다 안 들어.
1: 그 자식이 여간 우멍치는 놈이가 아니?
2: 우멍 저 우멍치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디?
1: 옛말에 십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
2: 뭐요? 십벌 뭐 그게 뭔 말인디라?
1: 뭐라? 옛말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말이요.
2: 가만 있어봐. 영감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봐. 그러니까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 말이요.
1: 그러지.
2: 나는 말이요 이 열 번이 아니라 이 백 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요. 나를 시방 어떻게 알고?
1: 우리 뺑덕이네는 열려라 그럴 것이구만. 그럼 말이요 그녀의 자식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맹 우리 저 진봉사가 저 황성 맹인 잔치 가자고 오랍기다 하고 뒤로
2: 돌아보고 말고. 알았어.
1: 어서 갔다 와.
2: 내가 고속열차 타고 가버릴게.
1: 고속열차 어서 갔다 와. 누구냐?
2: 눈구녕도 없냐?
1: 오냐 눈구녕?
2: 어메 눈도 뜨고 다녀.
1: 오냐 눈구녕 없다 질래.
2: 눈구녕이 없다?
1: 너 누구야?
2: 이게 누구야?
1: 누구냐?
2: 나.

0: 급한 것이다.
1: 뭐 쉽게 급혀.
0: 보리밭에 가자.
1: 오늘 보리밭. 오늘 다 잘라버렸다.
0: 잘라버렸냐? 그럼
1: 수확했다.
0: 비닐하우스로 가자.
1: 비닐하우스 너무 더워서 안 돼.
0: 내가 구멍 뚫어놨다.
1: 뭐냐? 개빵.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하게 생겼어.
0: 뭐?
1: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뭐 장기 자랑을 한다는데 아.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황을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데리러 가는 길이야.

0: 좋은 때를 만났단 게.
1: 뭔 때요?
0: 이게 돌아봐. 자네가 신생 오는 거 살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긁어 모았을 것 아닌가?
1: 모았지.
0: 이쪽으로 오봐.
1: 이쪽으로 오봐.
0: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1: 가다가.
0: 주막에서 자다가.
1: 응, 자다가.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0: 도짜망자.
1: 도짜망자. 도짜망자. 도망가자고?
0: 그러지.
1: 오메 오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머리 회전까지 빨라불고만.
0: 오빠잖니. 이 안에 너 있다.
1: 몰라. 그러면은 내가 핑크 댕게 핑 따라와이.
0: 알았어.
1: 영감. 여 어, 다녀왔어.
2: 갔다 왔는가?
1: 예.
2: 그런 여자석 집에 있던가?
1: 아우 있는가 없는가 난 도저히 모르겠고 영감이 시킨 대로 말이야. 문 밖에서 황봉사 우리 영감이 항상 맹인대지 가르고 오답디다 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 그냥 휙 와버렸어.
2: 그 있으면 곧 올 것이구만.
0: 심승원님 계시오?
2: 황이냐?
0: 황이 뭐요 황이?
2: 그럼 황보고 황이라고 그러지 뭐 홍이라고 그럴 것이냐 황이라고 그럴 것이냐.
0: 이 양반 이상하네. 내 이름이 버젓이 누루 황 일곱 칠 황칠이가 있는데 작년에도 나만 보면 황 올해도 나만 보면 황황황황황. 제가 심세군님한테 어이심 어이심심이 그동안 심심치 않았었는가 기분 좋고서
2: 에이라이 구레들 놈 자식 같으니라고. 아, 자네 이름이 누루왕 일곱칠 황칠인지는 알지만은 부르기 쉽게 흔이라고 그랬네. 어, 자네 좀 열로 좀 앉아봐.
0: 예.
2: 여 앉고.
0: 예.
2: 뺑덕이네.
1: 네.
2: 일로 와. 여 붙어 있어.
1: 엄마 눈이 지금 떠졌나 봐. 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봐. 어떡하지? 엄마 들켜버렸네.
2: 잔말 말고 앉아 있어.
1: 예, 여기 앉았어. 여기 똑바로 앉아 있어.
2: 그래 움직이지 말고. 어이 황.
0: 예.
2: 내가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0: 예.
2: 이번에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0: 예.
2: 자네가 나랑 같이 황성을 올라가면서 내 댐배때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그 자네 소견이 어쩐가? 어이 황. 황.
1: 예!
2: 뺑!
1: 예!
2: 아이 자네 지방 어디 갔다 오는가?
1: 예! 바람같이 소변 누고 오요.
2: 소변?
1: 예! 아우!
0: 아 심성원님! 어서 말씀하시죠!
2: 이놈의 자식이 눈구녕만 먼 것이 아니라 귓구녕까지 모르네요. 잘 들어 이놈아!
0: 뭔 말씀 알아듣겠어야지.
2: 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는데.
0: 예.
2: 나랑 같이 올라가면서 댐배때 심부름도 하고 요강 심부름도 하고 같이 가자고 불렀으니 자네 소견이 어쩌냐고.
0: 말씀은 뚝뚝이 시방! 그런 게 심세무님이 내 댐배때 심부름을 한단 말이오. 내가 심세무님 댐배때 심부름을 허시신단 말이오.
2: 이런 후야돌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야 이놈아 젊은 네가 내 댐배때 심부름을 하지 늙은 내가 네 댐배때 심부름을요?
0: 안 갈라.
2: 오지 마라.
0: 안 가요.
2: 오지 마라.
0: 안 간다.
2: 어이 뺀덕이네.
1: 예.
2: 안 간다네. 우리 둘만 올라가.
1: 왜 안 간다고 그래?
2: 안 간다.
1: 안 간다면 냅둬 버려야 돼.
2: 안 간다면
1: 안 간다면 냅둬 버려야 돼.
0: 나를 만만하게 본다.
2: 만만이고 하면 오지 마라.
1: 만만이고 콩닥이고. 우리 도짜망자가 있잖아.
2: 오,
0: 도짜망자가 있었구나. 심생원, 심생원, 심생원, 심생원.
2: 뭐들래, 뭐들래, 뭐들래.
0: 젊은 놈이 잘못 생각했어. 그냥 따라갈라요. 어서 가시죠.
2: 예. 어이 뺀.
1: 예.
2: 간단 게 그냥 같이 끼어서 올라가세요. 예.
1: 자. 자, 펴 좀 해줘.
2: 응, 그래.
1: 영감, 우리가 길 떠나려면 심심한 게 영감이 노래 하나 하시오. 내가 입장도 칠란게.
2: 도와동아 팡팡 잘 있거라.
1: 잘해.

0: 백덕이네.
1: 예?
0: 그 소리나 좀 매겨주소.
1: 아예 가려나. 어이 가리. 아. 황선출리르러이 가.
0: 잘한다.
1: 날개 놓친 학이나 되면 펄펄 소르르 나라. 그날 그 시로 가련마련 안목 보는 봉사가장 가리고 연나를 가라. 황선을
0: 가린다 가려.
1: 황봉사 노래 하나 해봐. 내가 입장 다칠라니까.
2: 그래?
3: 지까진 놈이 뭔 노래를요?
2: 지까진 건 못해도 내까진 건 잘해라오. 어이 가리
1: 빵빵
2: 어이는 갈거나 황성 천지를 노이를 가리

0: 쉬었다가.
1: 좀 앉아.
0: 아우 앉아.
1: 저는 못 가거든요. 아니, 아니 이 뭔 소리가 짝짝짝짝 소리가 나.
2: 아이고 엄마. 신봉사님은 그냥 눈은 멀었어도 귀는 잘 들리는 게벼.
1: 야 이놈아 내가 너가 지금 어두운 줄 알았더냐.
2: 오메 저 역가이 치는 소리 아니여?
1: 역가이 치는 소리여?
2: 네.
1: 아 여기가 뭐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1: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1: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1: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4: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6: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힙합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원,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것도 가야금이고, 또 지금까지 제가 누렸던 그런 기회들도 다 가야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가야금을 시작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국악하는 장애예술인 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우선 가야금도, 네, 저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국악, 이렇게 전공자가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보경 씨가 생각하는 가야금이란 악기의 매력이 뭘까요?
0: 처음에는 그냥

맑고 되게 좀 높잖아요. 그냥 그 음색이 그냥 단순히 너무 이뻐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야금 농현도 너무 좋고, 그 줄과 그 손으로 직접 뜯다 보니까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근데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왜?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아, 6마디요? 아, 제가.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서양 악기 또 이제 이런 신디랑 뭐 이렇게 또 마림바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저도 이번 서클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에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작년에 자서전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책을 쓰면서 뭔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께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말로 못하지만 내 연주로를 제 그런 이야기들을 대신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은별님께 좀 도움을 부탁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하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게 되었죠.
0: 연주자로서의 역할을 프로페셔널하게 수행하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녀가 이제는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보경 씨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서 깊어지는 과정들을 내년에 아마도 있을 공연에 좀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위한 그런 곡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 오롯이 나를 보러 와주신다라는 생각도 되게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독주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조를 너무 좋아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제 요새는 또 창작 많이 하는 예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술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둘 중에 고른다면 전통 쪽에 서고 싶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양한 음악을 가야금으로 좀 연주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네, 그것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요.

0: 힙합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3사 이번 도전자도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어머. 소리하는 개그우먼.
3: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희원이가 판스타에 나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정말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또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희원 파이팅!
4: 우리 희원이는 끼도 굉장히 많고 판소리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희원 언니 떨어뜨린다고 하지 마. 싫었어서. 김희원 파이팅!
0: 김희원 씨 무대 판 스타트!

찬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0: 원래 저렇게 잘했어?
1: 파워풀하다.
2: 초선 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혜원 씨는 총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사실 무대 초반에 조금 삐끗하셨었어요.
3: 맞습니다.
4: 가사를 실수로 하셨는데
3: 뜨겁게 치져봐 절대 난 손하는 널 다 낼 테니까
4: 가사 내용처럼 뭔가 돌덩이가 이렇게 깎여 나가서 다듬어지듯이 점점 뭔가 풀리면

0: 하면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실세도 불구하고 별을 눌렀습니다. 네.
1: 입사 동기가 김민경 씨랑
2: 네, 김민경 언니, 오나미 언니, 그리고 박소영.
1: 그렇죠,
2: 네.
1: 그렇죠.
3: 김효연 씨가 너무 오랜만인 게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1: 그렇죠.
2: 맞아요.
3: 아니 아니 아니 그 뮤직비디오에 김효연 씨가 멀쩡하게 그냥 춤을 추시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알았으면 노래를 부탁할 걸. 너무 후회가 돼요.
1: 자, 대한민국의 단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가 조선 판스타에 출격했을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예.
4: Yeah. 어? 오, 밴드네요.
5: 밴드야, 밴드.
6: 다섯 명.
5: 무학기도 갖고 있어요. 대금이야,
7: 그러니까. 거의 또 색다를 것 같아 이번에.
8: 유명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카멜론처럼 변신하는 이정 밴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 파이팅. 낭낭해서 좋다.
1: 자,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대로 유명해질 수 있을지 이정 밴드 판 스타트.

0: 요리 너무 잘했다. 아기 잘했다.
1: 건우 오빠.
2: 네?
1: 오빠.
3: 한다니 씨.
2: 네?
1: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2: 네.
1: 정말 대단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우리 건우 친구가 잘 봤습니다. 건우 오빠
2: 감사합니다.
3: 규리 양 혹시 그 국악 판소리 누구한테 배웠어요?
4: 할머니한테요.
3: 그래? 아유 아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요.
5: 박규리 씨의 그 노래를 듣니까 눈물이 나와서
4: 감사합니다.
5: 내가 11살 때 소리해가지고 지금 딱 70년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3: 예.
5: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규리 학생 열심히 하세요.
4: 감사합니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6: 아, 안 누르면 별 받을 것 같아요.
3: 박규리 양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성원우 군은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K소리로 싹 가능 조선판 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7: 우와, 우와. 사진이랑 되게 다르다. 실물이 느낌이 키가 엄청 크시네.
8: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9: 김산옥입니다. 같은데 약간 나랑 같은
10: 느낌
3: 같은데. 김산옥 씨 무대 판 스타트.

0: 와우.
1: 땀 났어.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3: 안 되는 사람 혼날 거야.
2: 네, 김상욱 씨 올스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5: 이제 준비하실 때 웨이브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2: 웨이브 비슷한 거요? 네.
4: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5: 나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뭐지 했는데 노래 첫 소절 하자마자 우와 라고 시작을 했다가 가면 갈 중간에 보사로 리듬이 좀 바뀌었었을 때도

0: 이게 계속 전율이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여기 다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소름이 돌았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감사합니다.
3: 초반에 이제 노래 들었을 때는 저분이 락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가창력이 폭발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만약 왕이라면 저분을 왕국에 드리지 않았을까.
1: 아니면 그 무슨 말입니까?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고려시대든 백제시대든 왕실에서 노래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신
1: 초대가수요.
3: 예, 예. 지금 왜, 제가 뭔 말만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죠? 예. 그만큼 훌륭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서철인 씨의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었고요. 크로스오버를 너무 아주 완성도 있게 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조선 판스타를 찾아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1: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2: 지금 두 딸이 있는데요. 남편을 그 네온이 불타는 거리에서 만났어요.
1: 뭐 남편이 나올 때 혹시 응원을 해주셨습니까?
2: 남편이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산옥 씨의 진심 어린 황홀한 고백이 남편에게 꼭 전해졌길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도전자는 무대 위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5: 민경이네.
6: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민은경입니다. 판소리와 가요의 콜라보 제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7: 한 번씩은 돌려

0: 불호여식 청이는 요만.
1: 한 소리를 모티브로 하는 오디션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와 이 판소리의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민은경 씨 무대 판 스타트.
0: 우리 업고나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하고.

0: 아이고, 야.
1: 감사합니다.
0: 정말 잘하는 사람 많다. 너무 많아, 잘하는 사람들이. 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별을 눌러주세요.
2: 민은경 씨는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통과가?
2: 국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1: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판소리, 소리를 저격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으니 도전해보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돼서 나왔습니다.
2: 그래요.
4: 지금껏 저희가 이제 봤던 출연자분들 중에 도전자분들 중에 아마 파워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손꼽으실 분.

0: 이 3인국이라는 곡 자체를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기도 했는데 락이라는 장르랑 소울이라는 장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민은경 씨의 이 무대가 조화롭게 흘러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그냥 반했어요. 저 너무 그냥 저 춤추면서 같이 즐기다 보니까 무대가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일단 민은경 씨 목소리랑 이 곡이랑 정말 찰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소문난 소리꾼으로 알고 있거든요.
4: 국악 쪽에서 민은경을 모르면은 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리성이라고 하는 성음을 가장 최고로 치는데 이 민은경 씨가 그 수리성을 타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랑 마지막에 지를 때 그 소리가 빵 터지면서 제가 아 이건 별을 안 누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5: 봉우 씨 수리성이라는 거는 독수리의 소리를
4: 그렇죠. 수리가 빽 하는데 그게 시원하면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6: 그래서 그런지 저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마동석 씨가 느껴지더라고요.
7: 그러니까 체구는 작으신데 노래하실 때는 정말 마동석 씨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느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3: 한계를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민은경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8: 처음에 어떤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 아주 저희 비장의 무기인 판소리를 제대로 준비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9: 한 분이시지?
10: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보채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9: 아나운서 아니야 목소리가?
3: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0: 좋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고체 소리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야,
2: 감사합니다.
1: 크리스티안.
3: 예. 예.
1: 베사메 고초가 멕시코 대중 가요잖아요. 나오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3: 네, 저 혼자 신나더라고요.
1: 예.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네. 우리 소리랑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3: 이게 솔직히 숙대몰이랑 베사메 고초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1: 저 두 분은 뭐 어떤 관계인데 저렇게 꿀이 떨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무대를 꾸밀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뭔가 밝힐 수 있는 관계면 여기서 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네, 저희는 3월에 막 결혼한 따끈따끈한
1: 그룹입니다. 예, 그렇죠.
5: 그룹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사랑을 하시면서 그룹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신 건가요?
1: 사랑을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떤 게 먼저인지.
4: 어떤 게 먼저였죠?
6: 그 사리사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났을 때 노래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같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5: 예, 그만큼 속세. 더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 예, 함께 노래하라고 소개받았는데 노래는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7: 박예린 씨와 파핀 현준 씨가 부부시잖아요. 그렇죠. 제2의 크로스오버 부부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의 무대들 두 분이 뭘 꾸며주실까. 2부 자리에서 막 여러 얘기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보채 소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무대였어요.
1: 네. 그렇죠.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보채 소리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8: 행복하세요.
1: 신명나게 한판 놀아볼 다음 도전자는
9: 장독? 잘생기셨어. 연애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 미남이시네. 다
10: 안녕하십니까. 판을 만드는 남자 미스터 킹 국악 갱스터 이지훈입니다.
11: 국악 갱스터.
12: 야, 스웩. 연희를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제가 뒤집기를 되게 잘하는데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지훈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3: 저기 오는 뱀 어디 뱀노. 우리 승상님 영전에는 신원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0: 집에 방포로
1: 옛날 라파

0: 야.
1: 푸셔? 랩으로 나오신 거네요.
2: 우린 공수인 거 안 하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이지훈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힙합과 국악을 콜라보한 이지훈 씨의 무대 치타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저는 뭔가 지금 이 무대가 랩을 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그리고 우리 이지훈 씨께서 어떤 힙합이나 랩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생겼기 때문에 다음 무대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리게 됐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2: 소리 음을 참 잘 타워놨어요. 선천적으로.
5: 목을 잘 타워나셨다는 뜻입니다.
2: 음을 소리 성음이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좀 하시지 그래요?
4: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사실 그 국내 이제 힙합씬에서 국악과 이렇게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 근데 맞아요.
6: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국악과 힙합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보여주는 걸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4: 제가 더 감사합니다.
3: 네. 국악 갱스터 이지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목이 참 좋다. 목이 아쉽다.
3: 다음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인지 도전자 나와주세요.
7: 밴드 밴드 댄스 그룹 아니야?
8: 이 팀 대상 받은 팀인데
9: 무대 위에 내비게이션
10: 어랑기는 그와
11: 우리는 경로의 탄
3: 탄 스타트
8: 기대돼.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경로 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이 팀은 그레이드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팀에 어떤 음악을 맡겨도 멋들어진 한판을 놀아보겠구나. 완벽한 한 팀이 아니었나.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우리 국악기가 얼마나 위대한 악기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미스터 레드 티셔츠, 예,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분주하신데 남들보다 많이 일하시는 만큼 좀 더 드셨으면 한다. 나는 예, 지금 많이 야였거든요. 많이 야였거든요. 좀 더 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말 멋진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명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어서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에서 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과감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예. 안녕님 너무 네. 믿고요.
3: 자극도 조금 되고 더 이제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6: 와. 여전사 느낌. 여전사
7: 빅마마. 빅마마
8: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직 레스트 리프레시.
9: 우리의 음악으로 일상의 휴식과 기분 전환을 드리고 싶은 국악 창작 그룹 뮤르입니다.
10: 국악 창작이면 작사 작곡.
0: 네.
10: 아, 그런가 보다.
0: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대박이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 무조건이지.
0: 와, 뭐야?
1: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3: 올스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4: 아까 관악기가 터지자마자 제 뒤에서 그 이수영 씨가 익룡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와우! 와우! 와우!
5: 와우! 아, 완전 멋져. 죄송한데 개 멋있잖아요.
1: 정말 조선판 스타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해외에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색소폰이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30개국 봅니다.
6: 맞아 맞아.
1: 그냥 계속 해외에 계세요.
4: 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선판 스타에서 우승 후보로 한 팀 중에 보고 있습니다. 네.
5: 뭔가 안무가 있거나 뭐 노출이 있거나 이게 아닌데 오늘 본 무대 중에서 가장 섹시한 무대가 아니었나.
7: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부르던 사람이 아니어서 의사를 받은 게 더욱 저희 뮤루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국악과 재즈의 만남,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3: 브라보, 브라보.
8: 다음 두 번째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K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판스타, 대한민국 일대 조선판스타를 향한 치열한 경쟁은 계속됩니다.
0: 아우, 역시 또 화려하시네.
5: 와, 오, 멋있는 옷이다.
9: 이번 조선 판스타 무대를 제대로 엎어치기 하러 온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홍주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1: 이게 그 소리를 하면 선생님 소리를 하면 되게 젊어지시나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때 허이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예? 아니 보면서도 아니 웬 여고생이 와서 노래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2: 이따 차 한잔 사줄게요. 제가 노래할 때 아까 왜 저렇게 울렁증이 나오나 그랬거든요. 경기창이나 또 서도나 판소리나 모든 게 소리할 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서 아 이분이 좀 놀았구나 했거든요. 나는 벌써 느꼈어요. 너 소리할 때.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그래. 쉬었기 때문에.
0: 아 놀았다라는 게 이제 소리를 안 하고 소리를 안 하고 쉬었다.
2: 그렇게 10년 노래할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쉬었구나 느꼈는데 아 목이 너무 좋은데 왜 쉬었을까? 백승일 씨 한번 만나야 쓰겠네. 혼좀 내야 쓰겠구만.
3: 백승일 씨한테 안달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달이 걸려 집 밖을 못 나가고.
2: 안달이 잘 쓰지 않아.
3: 제 몸매도 백승일 씨랑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2: 열심히 하세요. 이제 쉬지 말고 하세요.
4: 사실 아까 처음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트로트 가수이신 거죠?
3: 네네.
4: 그래서 홍주님의 이 무대를 보면서 이 조선판스타에서 트로트, 가요, 그리고 판소리, 민요까지 지금 네 가지 장르를 다 지금 아울러서 지금 무대를 꾸며주신 거잖아요.
3: 감사합니다.
4: 그게 굉장히 이제 10년 쉬셨다고 하셨지만 그 가락이 또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좀 저로서는 인상 깊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잘 봤습니다.
0: 네. 자, 에너지 넘치는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K-POP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로 부른 K-POP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전자들이 바로 우리 소리로 K-POP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5: K-POP은
6: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리파!
7: 기판!
6: 판! 판치는 K판입니다.
0: K판. 그쵸? 뭔가 약간 느낌이 오긴 하는데 오늘 아주 독특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8: 아, 네. 저희가 이번에 사철가를 한번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봤습니다.
9: 사철가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판소리를 보면은 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면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근데 그 긴 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단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있는 대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사에 빗대고
0: 그래서 사철가라고 네, 한 거군요.
9: 소리가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0: 자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10: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신나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1: 조선 판스타는 누구?
6: K-판입니다!

0: 와. 귀엽다.
1: 아, 준비 많이 했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와!

0: 15개 스타를 받아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으로 100%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3: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옛날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씩 그 엔딩 부분들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판소리 노래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바꾸시니까 너무 신세계고 단어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계속 받았어요.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멤버 한 명을 추가해가지고 이 국악계의 텔레토비
4: 영어로 그거 하니까 참 듣기는 좋은데 조금만 거기다 공력을 좀 넣더라면 러브 할 때 거기다 조금만 공력을 넣더라면 이산재산의 사철가에 그리고 흥보가 기가 막히고 그건 정말 좋았어요. 일단 재밌어서 좋았어요.
0: 저기 근데 중간에 예. 중간에 사철가와 흥보가 중간에 나온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4: 언제요?
5: 언제요?
4: 지금?
0: 중간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빌보드에서 막 오랫동안
4: 아 그거는 잘 모르죠 저는.
0: 되게 쉬워요. 빠다예요. 빠다. BTS의 빠다로 외우면 됩니다. 예.
4: 자자 수고했어요. 예.
0: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판소리를 어떻게 영어 버전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5: 네, 사실 저희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통 음악인 국악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0: 네, 미래가 기대되는 K-POP 친구들이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판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6: 누구지?
7: 나와주세요.
6: 아 나오셨다.
8: 어르신이다. 오.
9: 아우 아니 이거 판소리를
10: 김태현 오빠

0: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전 출연자들의 명단을 보고 사실 가장 의아했던 분이 김태현 씨였는데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옛날에 그 장사익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좀 많은 걸 느꼈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죠.
1: 김태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렀던 거랑 다르게 발음이라든지 되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소리 내시는지도 좀 연구를 좀 했었죠.

0: 예. Good job.
1: 아, 어렵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좀 소리를 안 해가지고.
2: 김태현 씨는 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원래 대중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저는 눌렀는데 참 아쉽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네.
6: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신영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김태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안일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성음도 약간 판소리에 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3: 김태현 씨 성음이요 참 좋아요. 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판소를 좀 한 1년 2년 배워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7: 태현 씨.
4: 네.
7: 너무 멋져요.
4: 감사합니다.
7: 정말 저보고 한번 도전해보라 한다면 절대 서지 못했을 텐데 태현 씨의 그 열정 너무 느껴졌고 오늘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본업이 있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서 판소리 배워요.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도전이 멋있었던 김태현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예.
8: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준비한 거는 그냥 어쨌든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던 삶을 사세요.
0: 화이팅! 화이팅!
9: 화이팅!
10: 화이팅!
0: 화이팅!
2: 다음 도전자는 또 어떤 매력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11: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소리꾼 전태원입니다.
2: 왜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전태원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2: 그때 도련님이 할 일 없이 춘향의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면처럼 망언을 하오리까. 나는 오늘 밤 도련님 외시고

하고 할 말이나 훨씬 하고 내일 이별할라요.

0: 정태우 씨는 1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통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이 많은 게 전통 음악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은 흥입니다. 오늘 전태원 씨께서 그 흥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수영 씨.
2: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조선판 스타잖아요. 스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끼인데 전태원 씨가 딱 노래를 나 혼자를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발을 옆으로 쫙 내밀었을 때
3: 수억이 일이 많을까 수억이 일이 많을까
2: 끝났네.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감동적인 것들을 대도 그 가수가 또 그 창작자가 이러한 끼를 보여주는 순간 무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4: 시스타 노래잖아요. 나 혼자 혹시 원곡은 판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중간에 또 한이 있게 막 울고 울고 뭐 이런 노래 이런 모습
3: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4: 정말 그렇게 잘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혹시 네. 무대 시작하시기 전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그렇게 나 혼자 있고 싶으신지.
5: 아, 제가 이제 신혼 2년 차인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각자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6: 이제 2년 차인데
5: 큰일 났네.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0: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혼자만. 아, 네.
1: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전태원 씨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실수만 하지 않고 보여주고만 내려오자라고 생각으로 무대를 했거든요. 나 올스타 맞았어.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또 우리 임금님은 맛있는 한상을 찾아 어딘가 떠나 있는데, 임금님, 이 산속 어디에 계신 겁니까?
1: 아이고 좋다. 아, 좋다. 아유, 조금 덥긴 하지만

0: 내 가평의 여름은 아주 싱그럽고 참으로 좋구나. 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1: 동윤이 안녕하세요.
0: 왔는가? 아유, 덥지만 이렇게 또 먹어줘야지.

0: 가평 잔여실세 잔열.
1: 좋아한다.
0: 가평 잔열 사탕.
1: 누님 오늘 컨셉이 한량.
0: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고 납니다. 내가 피디 양반 피디 양반하고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그냥 하늘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있어.
2: 응?
0: 가평이 이 가족 단위를 이렇게 나들이하고 여행 오기 좋은 데라는 걸 아나? 이 가평이 말이에요. 어? 아 여기 오는 길에 보면 이거 자라섬 있지. 어? 그리고 저쪽 너머로 가면 그 호명산이랑 충령산도 있고 이게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또 수목원도 있다 여기. 수목원 동물원 같이 붙어있는.
1: 그럼 나중에 오시면 외식도 하실 거예요?
0: 아유 그럼 뭐 찾으러 다니면 뭐 여기 곳곳에 많지. 근데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뭐게? 몰라? 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아는 거 별로 없네. 어? 자 오늘 사실 내가 이쪽으로 왜 오라 그랬냐면 가평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닭갈비랑 막국수. 아주 좋은 조합이지. 아 그러면 닭갈비랑 막국수 먹으러 갈까나? 먹으러 가자. 어, 먹으러 가자.
2: 한 번 가보자. 푸른 산의 맑은 물 가평길 따라 발길이 가볍구나. 초록의 숨결 따라 마음도 쉬어가는데 아이고 이런 배가 고프네. 오늘 우리 임금님의 맛있는 안상은 어디일지 한번 따라가 볼까나.
0: 이야 이게 수국이 참 펴있고 이거 아 이거 보게 이거 외관이 참 잘 꾸며져 있지 않은가? 어?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주 또 다른 느낌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제공하는 곳이라 해. 궁금하지? 내가 트렌디한 왕이라니까. 가봅시다. 오 좋아 좋아 좋아.
3: 얼씨구!
0: 내려오자. 여긴 뭐 고민이 필요가 없지.
4: 저, 사장님.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0: 아주 깜짝 놀랄 것이. 예, 아주 아, 여기 닭갈비가 맛있다면서 왔는데
5: 감사합니다.
0: 닭갈비 세트 일단 주시고요.
5: 네네.
0: 다른 거는 먹으면서 중간중간
5: 시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닭갈비 자, 세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네.
2: 우리 임금님이 택한 닭갈비가 과연 무엇이냐? 활활 타는 수 뒤에 뭔가를 얹어놓네. 그 위에 닭갈비가 올라가는디. 휘휘 뒤집는 손길에 노릇노릇 예쁘게 익는구나. 연기 속에서 불향까지 그렇게 머금은 듯한데 과연 오늘의 한상은?
3: 맛있겠구나.
0: 참으로 무심하구나.
5: 이쪽에 있는 게 고추장 닭갈비고요. 가운데가 간장, 간장? 제가 소금입니다. 앞에는 닭갈비 목살이랑 네. 껍질.
0: 아,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5: 네, 저희가 안에서 90% 네. 가까이 다 구워서 나온 거라.
0: 거의 다 초벌 다 구우신 거죠?
5: 네네, 맞습니다. 데펴서만 드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0: 알겠습니다.
5: 불 바로 올려드릴게요.
6: 임금님, 고기 구워보신 적 있어요?
0: 구워봤겠는가? 참나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는.
6: 닭갈비도 남들이 다 구워져서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 또 여기는 내가 구우려고 했더니 다 구워서 나온 걸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다시 내가 또 안에 들어가서 구워서 나오나?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내가 또 근데 또 하면 잘해요. 어? 자 이거 먹자. 아 그래도 소금부터. 소금부터 먹자. 아유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하나 먹어보자. 어떤 맛인지.
7: 아유 찍어서 먹으니까.
2: 맛있구나.
0: 어떻게 초벌구이에 끌려 이렇게 불맛이 가득했지? 응? 맛있구나. 야, 이제 소금으로 가느란 거라서

0: 담백하네.
1: 고소.
0: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구나.
1: 야, 여기 불맛이 제대로 뱉는데? 촉촉해.
2: 닭고기는 딱 부드러운 거 아니야?
0: 닭고기가 그냥 다 같은 닭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다리살을 쫙 편을 포로 해가지고, 여기 봐, 여기 다리살. 응? 그래가지고 닭다리살이 얼마나 촉촉하고 육즙이 좋은가. 응? 아, 정말 부드럽다니까. 헛복살이 아니에요. 탱글탱글. 고기야. 요게 안에서 거의 다 구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그냥 따뜻함만 유지시켜주고 바로 먹는 거라니까. 이게 제대로 물맛이 다 그게 좋았지. 자, 그러면 다음은 간장. 얘는 또 빛깔이 간장 염분을 해가지고 빛깔이 또 약간 살짝 갈색빛이 뜨네.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간장 양념을 해서 먹었거든. 야, 이게. 떠오른다. 흥벌해서 먹던 그 닭고기 맛이야. 수락관 최상궁이 해주던 그것과 견주어도 꿀리지가 않는구나. 아, 그리고 이거 보게 이거. 아까 사장님이 설명해 준 거. 요거 껍질, 목살 부위. 목살 부위가 또
3: 맛있겠구나.
0: 얼마나 찰지게요, 맛이. 야, 오, 잘 발라내셨네. 너무 맛있다. 고소하고 쫄깃하고. 쫄깃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 야.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껍질이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백숙 먹을 때도 껍질 안 버리고 다 먹거든.
3: 얼씨구!
0: 껍질이 제일 부드러워. 닭껍질. 별미다, 진짜.
2: 귀한 것만 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거나 잘 드시네요.
0: 아, 이 사람도 이걸 잘 모르는구만. 자, 일국의 왕이. 음식은 뭔가 백성들이 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아닌가. 그거 투정하지 않고 잘 먹는 게 그게 일국의 왕이 백성들의 그 노력을 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말이야, 원래 이 궁정에서는 재료를 다 남기지 않고 본재료 자체를 다 먹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 부위 같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지. 이 사람이 입이 짧구만.
2: 새삼 임금님 나오시네요.
0: 임금답지 그럼. 그 PD 양반이 맨날 다 저 구박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저 얼마나 그놈한 일국의 왕이었는데 내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럽게 내가 무시당하고 그러지 마.
2: 지금 삐지신 거죠?
0: 삐진 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내가 외롭고 내가 여기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PD 양반 없으면 내가 나 놀아줄 사람도 없잖아. 고추장도 껍질이랑 목살을 같이 또 먹어봐요. 자, 이거는 우리 PD 양반한테도 아주 낯익은 맛이겠네. 고추장 양념 줄 생각은 없어. 아까 뭐라고 뭐 한량? 날 한량이라고 놀려놓고
2: 한량
0: 내야? 아주 그냥 오늘 시작부터 오만방자하구나.
4: 맛있구나.
0: 얘는 야, 고추장 양념이 제대로 뱄는데? 고추장 양념이랑 불향이 제대로 배가지고

0: 닭고기에 쫀득쫀득한 식감하고, 응? 고추장 양념의 칼한 맛이 고량하고 어우러져서, 이거 계속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풍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늘 닭갈비를 먹는다네. 맛있다, 맛있다.
1: 맛있어?
0: 맛있다.
2: 세 가지 맛의 닭갈비. 과연 그 맛이 다채롭도다. 첫 번째, 소금 냥냥. 하얀 속살의 소금 맛 쏙. 고소함이 내 입에 쫙 번지는구나. 두 번째, 간장 냥냥. 짙은 향 속에 은은한 단맛이 차르르르르. 한 입 가득 먹은 임금님의 미소도 차르르르르르. 때깔고 세 번째, 고추장 양념! 매콤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풍악을 흘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닭갈비 삼총사이올시다!
0: 야, 근데 참 신기하네. 어? 아니, 어떻게 이게 불향이 일반적인 그런 불향하고 완전 다른데? 어? 뭔가 좀 특별한 뭐 비법이 있나? 내가 장금이 뺨치는 미식 임금 아닌가? 근데 불향이 여기는 분명히 뭐가 달라. 요 주방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2: 어디? 한번 가보자.
3: 사장님, 아유 수고하십니다.
4: 안녕하십니까.
3: 바쁘신가 봐요.
4: 아닙니다.
3: 네, 아 여기서 그러면 초벌 이렇게 구운 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4: 네, 1차 던진 거는 오븐에서 하고.
3: 아, 오븐에서 하고? 수출 뭐 좋은 걸 쓰시나 봐요.
4: 아, 네. 참나무 숲을 쓰고 있고요. 조금 더 향이 더 좋지 않을까.
3: 아, 그렇군요. 네네. 참나무 숲 좋은 거 쓰시고. 그럼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러면?
4: 직불로.
3: 직불로?
4: 네.
3: 아!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4: 아, 네네네.
3: 아, 직불로?
4: 네네.
3: 아, 직불로? 아, 그래서 그 직불 향이.
4: 네네, 직불 향이.
3: 정말 입으로 코로 막 오는데. 야,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4: 아, 네. 소금이고요.
3: 소금이요. 네. 얘는 간장. 아.
4: 고추장입니다.
3: 네.
4: 그리고 저는 이제 소금은 소금 한 번 더 이제 뿌리고
3: 한 번 더요.
4: 아. 소금을.
3: 아, 마지막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4: 간장은. 네. 카레 소스 바르고.
3: 어... 이야. 요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2차.
4: 네, 2차.
3: 네. 가져왔고요. 야, 솔직히 물이 워낙 세가지고 금방 적이 되네요.
4: 네네.
3: 아, 이러니까 불맛이 그렇게 잘 나지. 야. 2차는 거의 다 된 건가요?
4: 어, 네.
3: 요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4: 이제 훈연을.
3: 와.
4: 훈연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탑니다.
3: 오! 네. 직불 위에다가. 아, 이게 직불 불맛이 쫙 내는 거네요.
4: 그렇죠. 네.
3: 야, 근데 확실히 이 직불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4: 네.
3: 뭔가 좀 불향이 확 낼 것 같고.
4: 네, 네, 맞아요.
3: 와. 오. 이거 제가 좀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4: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약간 불이 붙었는데.
3: 네. 오, 불 붙었다. 오, 오. 오. 아, 한 번에 확 안 타게 적당히 잘 유지하면서 하는 거군요.
4: 네.
3: 어. 제가 한번.
4: 아, 이제 슬슬 잘 오래 있으면 탈. 네. 거라서 한 번. 네. 뒤집어 주셔서
3: 잘 주세요. 네.
1: 얼씨구!
3: 불만 좀 잘 줄여주십시오. 네. 예. 얘는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죠?
4: 네네, 계속 이제 한 번씩.
3: 한번 뒤질까요?
4: 네.
3: 알겠습니다. 너무 안 됩니까?
4: 그러면 이제 훈연이 끝났습니다.
3: 아, 끝난 거예요?
4: 네.
5: 잘 구우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영 실력이 아니신 것 같아요.
0: 아니 왜? 그 정도면 잘 구운 거지?
5: 막 불 나고.
0: 아, 불만 나라고 불을 내는 건데 불 냈다고 뭐라고 그러고 불만 나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지가 막 불을 내는데 그럼 어떡하나? 어? 알겠어.

0: 물이 잘 올라와요. 그래서 또 불맛이 잘 나는 거기도 하고. 아이, 네가 무슨 맛살 알아?
1: 벌써?
0: 어? 당신 말해. 잠깐만. 아, 고기만 계속 먹었더니 뒷맛이 좀 아쉬운데? 응? 입가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사장님, 저기 들기름 막국수랑 초계육수요. 네.
2: 그렇지.
0: 아, 먹어야지.
2: 팔팔 끓는 물 속에 메밀국수 척척 풀어놓고 바글바글바글 면발을 잘 익혀준 다음 찬물에 시원하게 헹궈주면 탱글한 면발 완성. 봉긋하게 담은 메밀국수에 들기름 듬뿍, 간장 양념 듬뿍, 김가루도 더하고 고소한 게소금까지. 그리고 화룡첨정! 비밀의 재료는 임금님이 알려줘!
0: 이야, 맛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입가심으로 먹겠노라. 우와, 야, 오, 면이. 이야, 고소한 향이 그냥 여기까지 뿜뿜 올라. 와, 야, 들기름이 막 향이 올라와. 식어진 거 봐, 면.
1: 맛있겠구나.
0: 맛있어. 잠깐만, 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보여요? 뭐가 고명으로 올라와 있어. 아, 이거 다 껍질인가 봐. 다 껍질이야, 다 껍질. 어머, 이거를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아이고, 여기다 얹으니까 가자가자 씹히면서 엄청 더 고소한데, 맛이? 이야, 야, 이거 아이디어네. 응? 아이디어야. 와, 면이 춤을 춘다, 면이 춤을 춰. 과인이 흡족하구나. 들기름과 간장이 어우러져가지고 이 고소한 맛이 배합이 너무 잘 어울려 주는데? 응? 야,

0: 소개구이도 먹어봐 이게.
1: 자, 그 모양도 얼마나 이쁘네.
2: 여름 별미에 내가 빠지면 서파오. 시원하고 상큼한 초계국수 열시다. 시원한 찬물에 면발의 탱글함이 살아나고 그거 참 모양부터 맛있겠다. 예쁜 닭고기 구며 올려주고 상큼함 더해주는 절임무도 올리고 시원함 하나 더 오이까지 올리고 나면 내가 빠지면 소파지라. 살얼음 도돔 통치미 국물 납시오. 이거 한 그릇이면 여름 무더위는 안녕.
0: 이거 봐. 닭고기 고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와. 먹어보자.
3: 아, 이거 어떡해.

0: 어우 좋아. 와, 진짜 살았다. 거기가 딱 날아갔네. 나 여기서 계속 먹다가 얼음 구멍으로 갈 줄 알고. 어, 맛있어. 그래도
1: 이제 몇 회차 계속 가시더니 이제 나름 트렌드도 공부하시고.
2: 아유, 내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아, 내가 기대양반, 내가 공부한다 그랬잖아. 공부한다고. 내가 좀 요즘 그 뭐라 그래, 그 요즘 세대들 그 NG 세대, 어? 그 NG 세대 감각을 따라가려고 공부 많이 하고 있다니까.
1: NG가 아니라 MG야.
2: NG, MG? NG 아니고 MG?
1: MZ.
2: MZ. 아.
3: 얼씨구!
2: 편집된 거지. 야, 이 따끈하게 잘 익혀진 닭갈비를 먹고 초계국수 마무리 전하니까 정말 입맛이 시원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1: 그럼 오늘 다 드신 거예요?
2: 그럼 다 먹었지. 응, 다 먹었지. 아, 배도 부르니 또 다음엔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지. 아, 기대가 된다. 아, 그럼 내가 뭐 달래미종인가? 그 먹을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왕인데? 아, 여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4: 멋있고. 땅조 코물존 가평에서 털고 발길에 붙잡는 것은 불맛이요 국수요 바로 이 맛이구나. 더운 날 임금님 입맛 참는 세 가지 맛의 닭갈비. 우리 임금님 앉은 자리에서 한상 가득 수라를 드시고 비비면 비빌수록 고소해지는 들기름 맛국수에 입안 가득 시원함이 가득 집 나갔던 입맛도 가득 얼얼하게 시원한 초계국수까지 그득하게 드셨구나. 우리 임금님 한상 오늘 또 맛있구나. 다음 맛은 또 어디?
5: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네. 가보세요.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 와,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2022 시민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합창제 첫 무대를 꾸며주실 분들은 수정구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순수와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 합창단이고요. 지역사회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글로리아 포 핸즈 이렇게 두 곡이고요. 지휘에는 박문진님, 반주에는 안은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이제 이어서 성남시 시니어 싱어즈 성남시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0, 70대 연령이 주가 돼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품 시니어 합창단입니다. 추심, 바람의 노래, 낙엽은 지는데 이렇게 세 곡 불러주실 거고요. 지휘에는 윤영배님, 반주에는 이신영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창단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성남시 여성합창단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정기연주회도 많이 하시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곡이에요. 패티김의 못 잊어, 그리고 부하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지휘에는 양재훈님, 반주에는 최윤영님, 이렇게 두 분 소개하시겠 수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김소월님의 못 잊어, 그리고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는요, 합창곡으로 꽤 많이 불리는 곡이에요. 노랫말이 예뻐서 그런가요? 소리도 참 예쁘죠. 역시 성남시를 대표하는 성남 여성합창단 소리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레이스 합창단 소개합니다. 새 성남교회 소속으로 2009년도에 창단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많은 이들과 합창으로 사랑을 나누는 합창단인데요.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세계 미녀 메들리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립니다. 지휘에는 문경인님, 반주에는 윤보람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역시 귀에 익은 노래 나오니까 좀 신나죠? 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덧 다섯 번째 팀입니다. 성남시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신데요. 전국적으로 수상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시니어 여성 합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행복한 길 그리고 인생 이렇게 두 곡 불러주실 텐데 지휘에는 전상준님, 반주에는 이호은님 두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너무 곱죠? 우아하죠? 네, 아주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입니다. 성남 시립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1986년 수도권 최초의 시립 전문 합창단 시대를 연 그런 합창단이고요. 연 35년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145회의 정기연주회와 1500회에 달하는 각종 연주회를 개최했던 그런 합창단이기도 합니다. 명성 있는 합창단인답게 애호가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세야세야, 그리고 기리에, Ride on King Jesus 이렇게 네 곡 들려드립니다. 예술 감독 겸 상임주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를 해주시고요. 반주에는 이세정, 이혜진님 두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정말 멋진 무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연합 합창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Sound of Music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수록곡인데 들으시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이시면서 상임지휘자이신 손동현님께서 지휘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창전을 모두 마칠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모든 공연은 관객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 시민 참여 성남 아트리움 한마음 합창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개구쟁이 도깨비 사형제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들이 소리를 내면 하늘에 천둥벼락, 바람,

0: TV 사용자가 내는 하늘 소리가 땅 위에 울리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씨앗이 싹 트고 열매가 맺고 풍년이 와서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 봐봐, 인간들은 다들 재미나게 살고 있어.
2: 어디 어디?
3: 우와, 가까이서 보고 싶다.
2: 그래? 그럼 우리 인간 세상 구경 한번 가볼까?
0: 천둥도깨비 말에 다들 놀랐어요. 하늘나라를 비운 적 없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금방 한마음이 되었대요.
1: 야!
0: 도깨비들은 처음 본 인간 세상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 소리가 사라지자 비, 구름, 바람, 천둥벼락이 사라졌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대요. 그 무렵 한 소년 악공이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할 악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4: 이 악기들이 하늘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예전처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 작물들이 자라지 않을까?
0: 그렇게 악기 만드는 소리는 하루도 게으름 없이 몇 날 며칠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세상 구경을 나온 도깨비들의 발길을 잡았죠.
4: 오, 악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2: 그러네, 늘 궁금했는데 세상 구경 나오길 잘했어.
5: 근데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네.
1: 그러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2: 다 만들었다. 부디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해 예전의 날씨를 돌려주세요.
6: 하늘 소리?
5: 우리가 인간 세상에 놀러와서 날씨가 이상해졌나 봐.
3: 저 아이, 우리가 내던 하늘 소리를 대신하려고 악기를 만들던 거였어.
1: 어떡하지? 저 아이를 돕고 싶어.
2: 우리 방망이로 저 악기들의 하늘 소리를 나눠주면 어떨까?
1: 그거 좋은 생각이야.
0: 도깨비 사형제가 하늘 소리를 나눠주자 소년이 만든 악기들은 하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2: 나는 꽹과리! 전둥 소리 내는 꽹과리라 하오!
5: 나는 징! 바람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징이라 하오!
1: 나는 장구! 빗소리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장구라 하오!
7: 나는 부! 구름 흐르는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북이라 하오!
8: 하늘소리가 돌아왔다! 하늘소리가 사물악기로 돌아왔다!
1: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최고는 하늘 소리 악기를 사람들에게 준 거야.
6: 맞아, 맞아.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렁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칼질의 미학은 그 어떤 물체와 어떤 도구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는 활질이라고 간주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미학적인 어떤 지점들을 다 아트 오브 보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다 저에 대한 또는 저의 해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 다른 음악이나 그런 것을 이어폰에 꽂고 걷는 것보다 그냥 길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주 사소하게 걸으면서 일상 속에서 지나치는 그런 소리들이 어떨 때는 작품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영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활동적인 그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미국의 카라츠라는 곳에서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제 뭐 활동과 그리고 학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런 곳에서 오는 굉장한 다양성 그리고 굉장한 어떤 실험 정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0: think it's very beautiful. I wanted a stone that was large enough to press all the strings down on my guitar to create multiple artificial bridges because it create a large variety of sounds.
1: I don't want to leave you over there.
2: Oh, can I use one?
1: Of course.
2: Thank you, I'm sorry.
1: 제가 매일마다 해금을 연습을 하잖아요. 거의 17년간, 18년간 거의 매일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은 즉 매일같이 활지를 세우고 있다는 뜻이죠. 돌 역시나 되게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인 오브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에 삿포를 긁는 행위나 제가 매일같이 활지를 하는 거나 이를 닦는 거나 사실 다 활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또는 그런 이제 질문에서 시작된 곡입니다. 어떤 도구와 그다음에 물체가 정말 마찰을 서로 어떤 표면이 직접 닿아서 마찰이 될 때에 일어나는 것들이 저는 모두 다 활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0: 적극적으로 이제 무대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고요. 한국 음악을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연주를 하고 공부를 해왔던 그런 연주자인데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에 대한 어떤 뭐 어떤 맹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이거 너무

사실 그 키워드는 저항인데요. 연주자랑 악기랑 끊임없이 서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저항을 조금 더 완전히 이제

0: 악기와 그 도구를 분리시켜서 연주자들 이 그 퍼포먼스로 그 저항을 직접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는 항상 오므리고 연주를 해야 돼라고 누군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치 첼로 연주자처럼 완전히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금을 그 울림통의 겉면을 이렇게 이제 객석적으로 돌려서 여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 가운데 그 제 울림통을 완전히 맞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 매니페스토 같은 약간 선언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런 형태의 곡이에요.
1: 저는 이런 방식의 음악을 되게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하면은 근원적인 소리에 대한 탐구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2: 매우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와 악기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관객과 이 공연 사이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것도 흥미로워 분위기도 흥미로웠고요. 네, 참고로 예술적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그냥 되게 제 개인적인 어떤 해금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그거를 되게 소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제가 해금을 연주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좀 질문을 가지게 된 지점들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나온 거죠. 여성 간의 유대와 여성 간의 감정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대변하기 위해서 해금이라는 악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연주자가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3: I can't bear this distance.
0: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여기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 어떤 보편성에서 출발한 하지만 어떤 제 개인과도 연결되는 좀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런 작업을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주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4: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4: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요.
4: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내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9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문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의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 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남산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신라 말 경혜왕이 후백제 견원에게 죽임을 당한 포석정도 남산에 있습니다. 그럼 예진 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의 가을을 만나봅시다.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인들을 상상하면서 첨성대를 만나봅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꽃사람들은 9미터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0: 불렸던 눈물의 땅. 그리고 지금은 체게바라로 더 익숙한 나라.
1: 그냥 저는 사회주의 그냥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좀 되게 딱딱할 것 같고.
2: 낯선 나라이고 주변 사람들도 쿠바 간다고 하니까 쿠바? 다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0: 쿠바란 단어를 듣고 혁명의 땅, 사회주의 국가란 수식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쿠바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룸바, 맘보, 살사, 차차차까지 라틴 음악의 본고장인 쿠바야말로 진정한 춤과 음악의 나라죠.
3: 쿠바 하면은 좀 열정적인 게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2: 재즈, 그리고 뭐 정열적이고 뭐 살사 뭐 이런.
0: 스페인이 쿠바를 지배하던 시절 노예란 이름으로 팔려왔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고국의 음악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음악이 어우러져 쿠바만의 다채롭고 강렬한 음악이 탄생했죠.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열정의 땅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4명의 국악 청춘들. 차세대 소리꾼이자 청춘 신화위의 맏언니 신진원.
4: 보자!
0: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은 막내 김기현.

0: 쿠바에서 출발해 일본과 캐나다를 거쳐 꼬박 24시간 만에 쿠바 땅을 밟게 된 국악 청춘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 그 중에서도 1770년부터 형성된 프라도 거리입니다.
1: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낯선 음악을 전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도전적이고 신비로웠던 것 같아요.
0: 일단 아이들의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죠? 막내 기현이가 우렁차게 공연의 시작을 알리고, 꽹과리와 장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렇게 쿠바의 프라도 거리를 가득 메운 국악 청춘들의 첫 울림. 갈수록 장단은 신명을 더해가는데 어쩐지 주변의 반응은 서늘합니다.

0: 이게 좀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퍼져만 나가버리니까 우리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음악적으로 일단 악기는 그렇다고 쳐도 이제 소리를 하려면은 일단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1: 뭐 이렇게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가가려고 했거든요.
2: 자고로 음악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도 무용지물. 그렇다면 열심히 추임새를 따라하던 아이들은 좀 다를까요? 꼬마 아가씨들도 그새 잊어버려나 봅니다. 언어 장벽으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없다면 화려한 퍼포먼스로 작전 변경. 청춘 신화위의 만능 재주꾼 예영이가 흥겹게 상무를 돌려보지만 쿠바인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0: 많이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날 오후 프라도 거리에서 지난 아쉬움과 씁쓸함만 안고 돌아온 우리의 주인공들. 다음 공연을 위해 새로운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3: 아니면 또 바닥에 물기 있으면은 또 못해요.
4: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없더라도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5: 처음엔 일단 안 모여 있을 것 같아.
4: 없어도 그냥 우리 마당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관객 들어오면은 막 오라고 뭐 손짓도 하고 가운데 왔다 무대 섰다 하면은
2: 지난 공연에서의 아쉬움을 잊고 다시 활기를 찾은 두 여자.
4: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일자로 서서 하다가.
2: 반면 여전히 심각한 한 남자.
0: 비나리 개수를 아예 맞출까 지금?
4: 두 개.
0: 처음에 두 개는 안 되지 짧지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앞에 사설?
4: 천계에서 해동은 대한민국 각색 각가정에 없을 소녀 인력 도액을 불고 가자. 이거 뒷불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만.
0: 너무 짧나?
4: 아니 근데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가사 전달력이 없어서. 뭐 아니면 그걸 빼고 국거리를 하든지.
0: 아니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입으로라도 맞춰보자.
4: 그래 어려운 거 없을걸? 어렵나?
5: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4: 왜 신경쓰적으로 나오잖아요 밖에.
0: 내가 언제?
4: 이 표정이 그렇다.
1: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다들 주장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했지만 그리고 또 힘들어서 좀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 있잖아요.
2: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바나 거리가 흠뻑 젖었습니다. 엎어진 김에 잠시 쉬어가는 법. 이 비가 그치면 무거워진 마음도 바짝 마르고 청춘 신화위의 도전도 다시 시작되겠죠?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6: 네,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2: 지난 공연 잘못된 장소 선정으로 지난 아쉬움을 맛봤던 청춘들은 보다 완벽한 공연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6: 뭔가 더 확 트이고 건물도 예쁘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땅이 빨리 말라야 할 텐데.
7: 잘 울리네요 여기도.
6: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7: 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6: 진짜 이뻐요.
1: 너무
6: 여기도
1: 예뻐요.
6: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개가 많네.
2: 울림이 좋은 샌프란시스코 광장은 일단 접수.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해 거리 공연을 기획한 청춘 신화위. 때문에 쿠바의 수은 명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0: 마더니 진원이가 본격적으로 관객 유혹에 나서보지만 쿠바인들은 꿈쩍도 않습니다.
1: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장인의 손끝, 발끝이 만들어내는 미묘함. 최대한 그릇의 자연미를 살려내기 위해 발 물레를 고집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의 노력은 고스란히 작품들에서 빛을 발합니다.

0: 화려하진 않지만 투박함 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움. 전통 방법을 고수하며 200년이 넘는 세월 지켜온 한국의 미.
1: 그래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릇 만드는 거다.
0: 사기장 김종옥 선생이 평생을 지켜온 흙과 불.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전통과 가치,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릇 만드는 일뿐이다. 겸손하면서도 우직한 한마디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사기장이 물과 흙, 불의 조화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한 창호나 생활가구를 만들어내는 목공의 장인이 있습니다.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멋을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기능성까지. 빼어난 조형미를 갖춘 작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선 듯 빼곡한 장비들에서 깊은 연륜이 느껴지네요.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작품의 재료가 되는 좋은 나무를 만나면 아이처럼 설렌다는 소병진 소목장은 지금도 좋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사들이는데요. 한번 사들인 나무를 재료로 쓰기까지 비바람을 맞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려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0년, 30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인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전통공예의 리듬을 국악으로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진양조가 아닐까 싶어요. 천천히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는 오랜 숙성의 시간과 지극한 정성. 겉으로 보이는 손맛의 이면에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과 정성의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신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0: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패션쇼에서는 우리 한복을 바람의 옷이라고 하죠. 한 땀 한 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저는 시간의 옷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이렇게 완성된 한복의 아름다움에 맵시를 더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옷고름에 매다는 노리개. 이 장신구 역시 끈목을 이용해 매듭을 짓고 수를 매다는 전통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매듭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복의 노리개뿐만 아니라 발걸이, 족자술은 물론이고요. 궁중의 장식용으로도 요긴하게 쓰였는데요. 엮고, 조이고, 풀고, 맺고. 한 올의 실이 매듭을 맺는 기나긴 여정을 만나봅니다.

매듭장이란 끈목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 여러 가지 매듭을 짓고 술장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하는데요. 매듭은 주로 복식이나 의식에 쓰이는 도구,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매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실을 염색한 다음 말립니다. 염색된 실을 자에 걸고 얼레에 옮겨 감아 잘 말린 후 용도에 맞게 합사를 하는데요. 명주실, 모시실, 당나무실, 삼배실 등 재료도 다양합니다.

매듭에 사용할 끈목을 만드는 다외치기 작업입니다. 다외틀에 원하는 굵기에 따라 실패수를 조정한 다음 서로 엮어서 끈목을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매듭을 만드는데요.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매듭의 매력은 단색의 끈목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수술을 달아 적절한 비례미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율동미를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끈으로 엮어가는 우리 전통 매듭에는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지는 균형과 질서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몸에 지니는 칼집이 있는 자그마한 칼을 정도라고 하죠. 연려들의 상징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은장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도 은장도를 즐겨 찾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니는 특별한 이름의 칼, 낙죽장도는 손잡이와 칼집을 대나무로 만드는데요. 대나무 위에 평소 마음에 새긴 글귀를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는다는 뜻에서 지질낙, 대죽, 낙죽장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특별한 선비의 칼, 낙죽장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비들이 지녔던 낙죽장도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자기 성찰의 칼이었죠. 먼저 강철과 연철을 붙여서 접쇠를 만들고 가열 후 두드려서 늘린 다음 황토물에 쇠를 식혀서 두 쇠가 잘 합쳐지도록 합니다. 늘어난 쇠를 접어서 다시 늘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접기가 끝나면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단조가 끝난 쇠를 갈아서 칼날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담금질을 해서 칼날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칼날을 완성합니다. 이제는 잘 말린 대나무를 잘라서 칼자루와 칼집을 만들 차례인데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을 뚫고 소뼈로 마감해서 칼집과 칼자루를 완성합니다.

코스 파로와 인두를 준비하고 낙죽할 자세를 잡은 다음 인두가 달구어지면 대나무에 낙죽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다하고 마지막에 간절하게 신의 힘을 요청해야만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장 김정옥 선생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쩌면 우리 전통공예의 지극한 아름다움은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에서 더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